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를 시원하게 달려주는 노래 돌나라 약수였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고향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왠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는데요. 천리 타양에서 기차의 고동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떠오르는 것이 고향 생각이고 부모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아마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하면서 고향의 푸르른 여름을 즐겨봅시다.

0: 군천시에 거주하는 리영숙 어머님이 동창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천시에 살고 있는 그 리영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 학창시절을 떠올리라면 그 학창시절이 꿈 많고 즐거웠던 그 교정생활을 예, 떠올릴 것입니다. 이젠 저도 예, 한갑 나이가 지나서도 예, 그제날 그 교정생활이 그리워 나기도 하지만 정 많고 인정 많은 동창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 요촌 한마당을 통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예, 항상 관심해주고 예, 생각해준 동창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예, 노래 한 곡 요청하렵니다. 항상 보고 싶은 동창들아, 우리 함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보내자. 동창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0: 네, 그럼 리영숙 어머님과 모든 동창들이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연간은 산 좋고 물 맑은 인심 좋은 천혜의 고장입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군 씨는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면 동년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이 더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군 씨는 어린 시절 형님과 함께 강가로 가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강줄기를 따라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요리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양에서 근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이 그리워난다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야 낚시집이라는 거는 나한테 처음인데 이게 정말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하기 전에 여기서 하자.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1: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 와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기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로 차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떡한다. 아, 물기요.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다. 제, 여기 처음이 뭐야,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 이거 코 긁겠네, 이게 정말. 난 코 걸려도 모르고.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하기 와는 빼채질하고. 아이, 뒤뒤 보니까 배로 강철 같아. 나 강철이야. 아이,
3: 일로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긴. 내가 오늘 좀 배워줘서 한다,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저도 낚시로 왔을까?
1: 그래, 여긴 낚시질 오자. 난 갈라고 왔겠니?
3: 야, 항상 말할 수 제도에 무슨 낚시를 단게 되면 낚시를 단게되겠어요. 완전 배도 둘째다 싸우게 되겠어요.
1: 야, 너는 그래 열컷 하나 더 해드려봐.
3: 안 돼, 은진이 친구.
1: 하나 소개해 달래.
3: 금방
1: 줄게.
3: 예, 예.
1: 야, 해봐야.
4: 예.
1: 해봐라.
4: 예.
1: 새끼 때 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3: 낚시질 받자!
4: 오, 알아!
3: 자!
4: 오늘 우리는 설렁을 내가 다 준비를 해갖고.
3: 오, 또!
1: 아, 옳다! 이거 준비라! 빨리!
4: 빨리
1: 옳다! 야, 무슨 거야, 뭐. 슈, 또. 이거 완전 여기다 씻었군요. 슈, 또. 내 받아!
4: 이렇게 산다!
1: 슈, 또. 높구나!
3: 야, 무슨 난리랑가?
4: 아이, 이게 죄다 쌍손이야, 이것도.
1: 야, 쌍손이라.
3: 일단 무슨?
1: 이게 한국의 옥수대 세 가지 있는데.
3: 예.
1: 이게 케브라. 그 다음에 버럭. 하이카브. 그 다음에 제일 꼬단, 저, 케브로스다. 그러지만 말아. 이게 케브라가 하이카브 탄력이 좋아서 이게 제일 최고다, 이게.
3: 아, 근데 케브라인지 아는 게 이게 값이 얼마야?
4: 케브라.
1: 비싸지, 다. 요거 한 대 한 천 원씩 한다.

0: 이런 거에 그다음에 고무배 여지간 또 미국 거 3,000원짜리에서 모두 10만 못 들었다 한 8만이나 들었을까? 근데 그렇다 우리는
1: 8만 원?
0: 어.
1: 야, 8만 원을 집어 하나 사겠다 요. 아, 그리고 뭐다 8만 원 가지고 우리 고기를 다 주고 요금에 사람들이 다 잡혀도 한 팩트에 잡혀도 못 잡혀. 8만 원.
0: 이 길에다 낚시질 차고이 원래 수주 가야 된단 말. 근데 뭐 차, 지금 낚시질 말이야. 고기를 먹는 차원에 사는 게 아니란 말.
1: 그래,
0: 무슨 차원에 사는가?
1: 예.
0: 자기 증인들 높이는 차원에 산단 말이다.
1: 증인들.
0: 예.
1: 어디다, 저거, 또 보니까 지금 그저 한 사람들이 몽땅 쳐면 낚시질 다닐 때다.
0: 그렇다.
1: 어. 그래서 어. 나도 오늘 증인들을 높이자고, 요래 어. 낚시질 나오겠다.
0: 그랬니?
1: 아, 진짜. 예. 야, 저기
0: 그런데 네 댁에 지금 고기들이 영이 없다.
1: 고기들
0: 사람 다닌다.
1: 사람 다니고
0: 멀긴 해도 예. 네 앞에 여기 와서 덜렁덜렁덜렁 올적에 입문 예. 밑에 여기 고기들 싹 무리져 와서 싹 봐서 내마다 봤을 게다. 어찌는가 고기들이 쟁골 타고 왔는가 오도발 타고 왔는가 하얀 타고 왔는가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가 지금 국산이다 찐콩가 어? 그럼 사자인가 그런데 그 쌍촌이 모르는 사람인가 세강이너인가 그 다음에 영 인물책에 그 영 쎄는 쎄길 내가 봐다 본다
1: 영 인물책?
0: 그래 네 인물책에 그 대가?
1: 아니 내 인물이 뭐 어째 내 인물이 뭐 어쨌단 말이야 내 인물 최소한 당긴 게도 당긴 게 나온 게도 나온 게도 그 난 게도 그 난 게도 다 있었다
0: 하여간 너는 앞보다가 두 인 멋있는 나 아이고 뭐냐 그게 그런데 가만있어 니 고기 쇼페 가져
1: 고기 쇼페라는 또 뭐지?
0: 하하 이래까 아이들이 야 지금 우리 노래방에 가서 쇼제들거나 저런 나들 같이 노자 뭐 쇼페를 아이들 노니?
1: 아이 날 지금
0: 그래야 고기 듣는 말이야 얻은 이게 말이야 이 숙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어진가는 주제를 아이들 나는 거 그래서 그때 사람들 무슨 미끈 무슨 먹으니 옥시 깔고 저 무슨 두배 깔고 야 날 봐라 봐 봐
1: 고기 몇 개 잡고 말아.
0: 아, 많이 알았다겠다. 50근 잡아 먹으라겠니, 그죠? 한 30근, 그죠? 알겠다, 30근. 30근.
1: 30근?
0: 응. 어.
1: 이야, 아, 진짜. 그, 얼굴 끓여먹고 나머지.
2: 난 좀 드셔.
0: 아니마, 제발하라. 이렇게 하자. 30근 잡게 되면은.
1: 예.
0: 자, 너 10거지. 10거지 써가지 말고. 똑똑똑똑.
1: 잡아줄게. 어. 야, 잘 먹겠다. 잠깐만, 야, 오늘 30근 잡았어.
3: 어.
1: 그 다음에 내가 저 나머지 우리 10.
0: 니또 남자에게 더 달란 말 하지 말라.
1: 에이,
0: 나 우리 아까에는 내가 오늘 갈증이 말을 또 잡아올 거면 그거야.
1: 예.
0: 우리는 빙사지 그저 뭉개 그저 꼴뚜가다 만만지다 지금.
1: 만만지다.
0: 야야야야. 너는 조사리 부인 명자 된다 조기.
1: 응 조기.
0: 야 요사리를 요양 차지해야 쓴다. 요사리를 요거 어떤 문제 없지 뭐. 요. 그렇지. 이거 살짝. 이렇게 여기 큰 게 모르겠다. 또 여기다 하나. 여기야 튀자, 튀자. 도착!
1: 마라. 아, 여러분.

0: 소물 허물하다. 또때 하뜩 나눔을 쪽에 부해라.
1: 봉합.
0: 그 다음에 그 소물 소물 쑥 들어가는 이것. 이 허물 허물 하뜩 부해. 소물 소물 쑥 이것.
1: 이것.
0: 나가는 것도 오늘 다 들어주고 나한테 잡아보자. 자. 한 40걸 잡아야 되겠는데 선물 좀 내자.
2: 왔다 왔다. 아야 잠깐 가만히
0: 물민호 이거 가만히 잠깐 잠깐 잠깐
2: 잠깐 잠깐
0: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여자마다 물건이 것도 나시지냐? 아니다. 여자마다게 물건이 되는 건 소라이가 제일하는 게 납신물 그렇게. 그리고 아이 물개도 오랜 내세방에 다 기다리는 게 납신꾼이지. 야, 희라고 말 받은 데라서 부의 제일 모쏠다 이거. 그래서 아무 때나 그래도 부시 없이 막는다 이거. 잉어 잡다는 게 지금 잉어 대도 잉어 얘기
3: 잉어 주도 뭐 잡을까 이리 잠깐자.
0: 야야야 이놈아 선생으로 아기 어디 가니. 야 아주부터 부에 잡았으면 어떤 봤다 이봐 여건지 잡았다 여건지 여건지 그렇다.
4: 야, 최동희. 아, 그래, 아직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은가?
0: 아, 저런 부위나 저런 거 잡아먹으라. 내 지금 잉어를 잃은 내 팔뚝살 잡아서. 그래 줄게. 어, 그래 좀 그래. 어, 그래 줄게.
2: 아, 왔다!
4: 또 왔다!
2: 또 왔다!
0: 됐단 말이지. 그게 내가 지금 내 먼저 됐다 이런 말이지.
4: 그래. 이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잡아봤지.
0: 야, 아기로 한 사람 불러 봐주고라 왔는데. 야, 이전에 그 문화탄에서 맞아. 15근 농량 잘 잡았다 소문 못 들어?
4: 15근 농량?
0: 야,
4: 못 들어.
0: 정작에 고기 15근 농량이라든지 그대라 얼마일까 이마? 이마 이.
3: 애들 뭡니까 이제? 맨날 사람 더 많이 잡았다는 사람이 없을
0: 거야. 이봐! 하실 내 이만 이만하고 잡아서 이봐. 뺏어 대서 나 같이 막 지겠다가 내가 못 지게. 야, 말 많은 데서 난 그거부터는 지금 부의 큰 개고, 잉어 큰 개고, 큰 거는 매우 인싸라.
3: 매우 인싸라.
0: 매우 인싸라. 낚시시내 본 민물고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이야. 고개 고기도 마시고 쫑따 허물어. 야! 내가 저따게 쫑따 어찌잖아.
4: 어찌냐
0: 어찌. 어찌 나 입에 오지. 야 야 크게 15근짜리 15근짜리 문어 문어 문어 문어
4: 어?
0: 이리 받아.
4: 어버시
0: 야!
5: 어버시
0: 자!
2: 못할 거.
0: 나 기다려라 그랬네.
3: 아, 우리는 커도 비는 오지 않는구나.
4: 이상하겠습니다.
0: 야! 그 사람 이마고 풍을 먹어보기를 가자!

0: 한국에 계시는 리에자 씨가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에자입니다. 7월 12일은 북녘강성 개동현 계림향 계림 4대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유순내의 81세 생일입니다. 어머니는 쓰레의 자식 이남 일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막내 성군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저는 맏딸로서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를 빠짐없이 즐겨보시는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자 노래를 요청하면서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인심 좋은 마을 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리에자 씨가 류순의 어머님께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정다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럴듯 소중하고 귀중하며 사랑스럽습니다. 훈준 씨의 리미옥 씨는 지난해 여름에 시골의 고향 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길 양켠에 끝없이 펼쳐진 키 큰 옥수수밭, 푸르른 벼파도, 전선줄에 앉아 즐겁게 노래 부르는 새들, 이런 시골의 여름 풍경은 리미옥 씨에게 끝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꽃피는 고향을 요청해 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고향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인데요. 고향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파란 동면이 숨쉬는 곳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이 날 따라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0: dois, três, dá cor. Mas ela tremia de mostrar o quê?
1: Hoje, 여성 클럽은 오경희 작가 리맥을 핑크색 점 하나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 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0: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1: 1, 2, 3, é isso que vai te acontecer.

이승철의 발라드곡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돌죠. 아, 우연히 짧은 시 한 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차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들은 하늘만 바라봐도 가슴이 벅차고 또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크기만큼 사랑을 담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타고난 건 아니랍니다. 노력하면 경험치에 따라서 그릇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릇을 더 커다랗게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마음 그릇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핑크색 점 하나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하나의 바탕이라면 입술은 그 바탕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은 때로는 김 빠진 공이 되고 때로는 예쁜 꽃잎이 되기도 한다. 5년 전 어느 여름날 시장에 나갔다가 할머니 70세 됐어요? 라고 묻는 장사꾼의 말에 60 언덕에 가올랐는데 실제 나이에 비해 이렇게 올리 붙여놓으니 불쾌해 사려던 갈치도 사지 않고 획 돌아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휑하고 기분이 흐리터분했다. 책을 보네 마네 하며 뒤적이다가 벽시계를 쳐다보고 느릿느릿 일어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의 마중을 준비하던 나는 거울 속 자신이 늙고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세수를 다시 하고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핑크색 립스틱을 골라쥐고 입술에 발랐다. 아,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금세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게 아닌가. 나는 더 이뻐지고 싶어 깊이 보관해 뒀던 반지와 귀걸이도 꺼내 끼웠다. 거울을 보니 빨리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꾸미고 나서니 거짓말같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몸도 거뿐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외손자를 마중할 시간은 퍼근하 있었다. 그러나 밝은색 립스틱이 나더러 집을 나서게 했다. 이쁘게 단장하고 밖에 나오니 청명한 하늘, 쏟아지는 햇살, 산들바람, 그리고 정원 모퉁이 화단의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닌가.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자연에서 치유받는다던 누군가의 말이 실감났다.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아파트 남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유치원에 가자면 북정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멋을 부렸는지라 내 마음은 남정문 옆에 있는 카페에 가고팠던 모양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청초한 란초 꽃바구니가 놓인 탁자에 가서 앉았다. 얼음이 동동 뜬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났다. 그 핑크색 한 점이 친구와 함께여야 찾게 되던 카페도 혼자 오게 하다니.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카페에서의 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받고 외손자를 데리러 골목으로 구부러지면서 나 혼잣말로 중얼 거렸다. 기분을 달래자고 바른 립스틱이 일상을 새롭게 하다니. 오늘의 삶은 이곳을 터득한 것만으로도 소득일세. 참 치열하게 인생 제1막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 어느덧 손자를 두 명이나 둔 진짜 할머니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할머니라 하면 반갑지는 않다. 지금도. 인생 제2막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5년 전의 그날처럼 립스틱도 입술에 바르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커피도 마시며 여유작작 인생도 문학도 논하면서 나이 들어오는 위축감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통해 힘을 얻으며 살련다. 여성이라면 일상에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입술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예쁜 주황색 가방을 든다든지 노란색 양산을 든다든지 네일 아트도 가끔은 하면서 가슴에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칠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색깔이 생활에 물들여지면서 얼굴에도 삶에도 화색이 돌게 되겠지 싶다. 나는 앞으로 나이 따윈 염두에 두지 않으련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세상이 주는 색깔을 즐기면서 내 인생의 립스틱 빛깔처럼 고운 색을 칠하리라. 옷도 나이답게 점잖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입어 편하고 자신심이 일고 또 입어 시대 감각이 느껴지면 그런 옷을 서슴없이 차려입으며 젊게 살련다. 나는 남들의 시선과 비난에 굳이 나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 어차피 살아가노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인생 제2막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가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어차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젠 립스틱만 바르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오늘 아침도 집안일을 끝내고 립스틱으로 화장을 완성하고 나니 집을 나가고 싶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친구는 하얀 바탕에 푸른잎 돋친 티셔츠에 청치마를 받쳐 입고 머리핀, 팔찌, 비취반지,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난 립스틱만 바른 것도 자신심이 충만해서 집을 나오고 싶던데 너는 나보다 더 나오고 싶었겠다야. 우리들은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주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갔다. 우리 도시가는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책을 읽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 그래자. 책을 보다가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친구를 슬쩍 봤는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박 어려 한 송이 모란을 방불케 했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30년 전의 나를 돌아봤다. 30대에 가게에서 김치를 팔며 자신심을 잃었을 때도 나를 구해준 건 핑크색 립스틱이었다. 아침 시장으로 나갈 때 하얀 위생모를 쓰고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위축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줬다. 립스틱 바른 차분한 입술은 나의 정신적 허기를 달래주었다. 꿈을 향한 목마름이 나를 꼭꼭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했고 그 한 점이 나의 하루를 선명하게 해줬다.

내 심리적 대변이라도 하듯이 내 가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술색으로 표현된 건 아닌지. 립스틱을 바르며 희망의 색을 놓지 않았던 내 생애 20년 세월은 지금의 행복을 실어다 줬다. 립스틱에 감사하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요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작은 변신의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화장을 한 다음 기분에 따른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립스틱을 빙빙 돌려보면서 그날의 색깔을 선택할 땐 내 소중한 삶에 이쁜 칠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작은 행위 하나가 나더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신심을 선물해줬다. 립스틱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법의 도구였다. 내가 선택하는 립스틱 색깔은 나의 감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작은 신호다. 붉은색은 나의 자신감과 열정을 상징하고 핑크색은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담아내고 오렌지색은 활력과 활기를 주는 등 각각의 색깔은 나에게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립스틱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비밀이 담겨있다. 혹시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은 날 립스틱만 입술에 살짝 발라도 생기가 확 살아나지 않던가? 그 멋에 여성들의 핸드백에는 반드시 립스틱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립스틱처럼 곱게 물들고 싶다.

네, 금방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공감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남성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럼 달달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흑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죠.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힘을 준다고 흐르는 물을 잡을 수는 없듯이 강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어휘력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비로소 서로의 숨쉴 틈이 생기고 그 틈이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책 중의 한 단락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내 뜻대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무 큰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돈독해집니다. 관계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비결은 바로 적당한 관심과 여유입니다. 관심을 주면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관계의 시작은 종종 함께 한다는 기대에서 출발하지만 오래가는 비결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합니다. 너는 모임을 즐기지만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해. 이런 사이를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채우는 색이라고 보면 싸움의 원인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강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너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노력하는 모습, 너의 버릇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존중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이지만 뿌리는 단단히 땅에 박혀있는 것처럼 관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여유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따뜻한 추억이 있는 윤민호님의 작품 텔레비전의 깃든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류수와 같이 흘렀다. 명길이는 이듬해 현 중점 고중에 입학했다. 고중에 입학하여서도 아들은 텔레비전을 보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력을 쏟았다. 고중에 다니는 3년 사이 아들은 한 번도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흑백 텔레비전은 박스 안에서 거스란히 몇 년 잠들 수밖에 없었다. 3년 후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고 5년 후 딸에도 장춘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 이 소식이 동네에 전해지자 부근의 집들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8평방미터 셋집에서 대학생이 둘이나 나왔다면서 칭찬이 자자했다.

어쩜 아이들이 텔레비전도 한 번 보지 않고 공부하더니 끝내 성공했구나. 딸애까지 대학교에 붙게 되자 우리 부부는 이젠 우리도 문화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며 먼지를 뒤집어 쓴 텔레비전 상자를 내려왔다. 정말로 몇 년 만에 상자를 열어서인지 흑백 텔레비전에도 먼지가 적지 않게 묻어 있었다.

아내가 몇 번이나 닦은 텔레비전을 나는 흥분된 심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켰다. 그런데 앞불싸 텔레비전을 켜도 새까만 화면만 나올 뿐 감감 무소식이었다. 화면이 근본 켜지지 않았다. 이튿날 나는 날이 밝기 바쁘게 삼륜차에 텔레비전을 싣고 수리부로 향했다. 수리부 기소라는 검사해보더니 시무르게 웃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봅니다. 모든 부속품이 습기에 부식되어 이제는 부리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텔레비전을 얼마 보지도 않고 상자 속에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버리게 되다니.

18평방미터 단칸방에서 셋집살이를 하다 보니 겨울이면 온 집안에 김이 꽉 차던 일이 떠올랐다. 나는 아까워서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고 물어보았다. 소리보에서는 이 텔레비전은 캐스로부터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운송비를 주고 삼륜차에 싣고 오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버리면서도 몇 번이나 그 쓰레기통을 뒤돌아보았는지 모른다. 주인을 잘못 만난 텔레비전이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그 흑백 텔레비전 때문에 자식들을 엄하게 교육시켰고 자식들의 의지도 키우지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갈마들면서 나는 집으로 오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나 한 사람의 노동으로 자식 둘이나 대학 공부를 시키려니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여유가 없었다. 딸이 장춘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집에는 여느 집에 거의 다 있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명의 대학생을 키운 보람으로 남들보다 자긍심이 넘쳐 흘렀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출근하게 됐다. 첫 월급을 받은 아들은 21인치 마츠시다 채색 텔레비전을 사들고 집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를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젠 쉬면서 텔레비전도 시름 넣고 보세요.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난 콧마루가 시큰해났고 아내도 돌아서서 눈곱을 찍는 것이었다.

1992년 어느 여름날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의 모 대기업에 출근하던 딸애가 불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말도 없이 웬일이냐? 아버지, 어머니, 이젠 연세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불때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이튿날 딸에는 내 손을 잡고 령정 시내를 석회 훌뜯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도시 한복판에 높이 솟은 해안강이 내려다 보이는 엘리베이터 아파트를 샀다. 집은 이미 장식이 다 된 상태였다. 문제는 가정용 기물이었다. 하니 구차하게 살아온 우리는 아들이 사온 텔레비전을 새 집에 갖고 가려고 했지만 딸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 그 텔레비전을 중고 상점에 팔고는 49인치 고화질 텔레비전을 사오기까지 했다.

이사하는 날 정든 교회 마을을 떠나는 내 마음은 착잡했다. 거진 감리라더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어찌 생각이나 했으랴. 자식 농사 무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흑백 텔레비전도 보이지 않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이젠 자식들의 덕을 보게 됐으니 인생이 정말로 꿈만 같았다.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앓던 아내는 1996년에 끝내 저세상으로 떠났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요즘 따라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사준 텔레비전을 볼 때면 먼저 간 놓친 내가 그립다. 그런데도 아들이 액정 텔레비전으로 바꿔주겠다니 얼마나 좋은 세월인가. 난 아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다 누리면서 아들딸의 효도를 받으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추억이 묻어나는 잔잔한 감동을 두는 텔레비전에 깃든 이야기, 네, 윤민호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는 친구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본 한 문장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영감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알 때 비로소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든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겁먹지 마세요. 혼자라는 삶의 방식은 때로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때로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여행처럼 다가올 겁니다. 인생의 대답을 너무 성급히 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짜 좋은 일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오니까요.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할빈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누적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직접 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 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진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패스 다목적 선불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진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신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일전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족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영안시 조선족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 제작 및 전시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 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5번째 시간입니다. 행리 어머니가 계려군 놈을 향해서 친절스레 말했다.
1: 저 나리, 여기 술과 안주가 있어요. 제가 좀 갈라드릴게요. 저, 기화야.
2: 네.
1: 나리에게 드려라.
2: 네.
0: 행디 어머니는 음식을 얼마간 옥자에게 넘겨주고 안으로 들어갔다. 버처놈은 너무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다. 이거야말로 고양이가 쥐집에 찾아와 잠자듯이 입안에 거서 떨어진 고깃덩이가 아닌가. 그의 마음은 허공에 둥둥 떠올랐다. 그는 옥자를 바라보며 희죽거렸다.
3: 나의 이모는 참 좋은 사람이야. 술도 주고 한주도 내놓고. 보자, 내 병이 깐 낫다지. 어디 보사. 아이고, 얼굴이 아직도 누렇구나. 빨갛으려 하구나. 겁낼 거 없어. 내가 있잖아.
0: 버처놈은 지껄여 대며 술병을 들고 마셨다. 옥자는 담이 커졌다. 그는 속으로 한없이 미웠으나 입에는 웃음을 띄우고 권하였다.
2: 나리님, 옆방에 들어가서 마셔요. 봐요, 바람이 불어서 안주에 먼지가 날아앉았어요.
0: 부처놈은 가슴이 짜릿짜릿해 났다. 그는 복도 옆에 있는 방을 흘깃하고는 옥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집적거렸다.
3: 이리 오너라. 나와 같이 한잔 먹자구나.
2: 나쁜 사람이 오면 어쩌자고요. 제가 버처를 대신 서주지요.
0: 버처놈은 속이 더더욱 간질거려서 다짜고짜 옥자의 손을 끌어당겼다. 옥자는 급히 손을 뿌려치며 그놈의 가슴이 더욱 환란거리게 말하였다.
2: 점잖게 놀아요. 누가 봐요. 집안에 들어가자요.
0: 버처놈과 옥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게르군 옷을 입은 사람은 모자를 꾹 눌러 써서 얼굴에 그늘이 지게 한 후 버처놈처럼 문어글을 왔다 갔다 거닐었다. 왕장세는 옥추가 버처 선 것을 보고 뜨락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왕장세는 어머니를 업고 나왔다. 행리 어머니가 죽은 만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를 구원하러 들어갔을 때에도 어머니는 아이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집안에선 옥자가 달콤한 말로 버처놈에게 술을 퍼먹이며 그놈의 습격을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다. 옥자의 꼬임수에 넘어간 버처놈은 마구 먹고 잠깐 사이에 녹초가 되어 입으로 흰 거품을 내뿜었다. 그는 빨간 눈알을 부릅뜨고 옥자에게 달려들며 중얼거렸다.
3: 여가사, 나보고만 마시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2: 되죠.
3: 내 가슴을 다 녹여놓는구나. 이리 오거라.
0: 옥자는 참새처럼 그놈과 뱅뱅 돌아치다가 발걸음 소리를 듣고 급히 문 앞으로 달려가 빗장을 뽑았다. 문이 열리는 동시에 옥추가 뛰어들어 시퍼런 도끼로 버처놈의 머리를 탁 하고 두 조각 내었다. 옥추가 옥자에게 한마디 분부하자 옥자는 쪼르르 빠져 달아났다. 옥수는 그들이 떠난 다음 한동안 실이 지나서 바깥 동정을 살펴보고 집안에 다시 들어왔다. 보초놈의 시체 위에 종이쪽지 하나를 올려놓고 문을 닫은 후 그는 밖으로 나와 행리 어머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행리 어머니는 어머니를 자기 집 지하실에 숨기려고 하였다. 옥추와 옥자는 처음엔 적들과 너무 가깝다고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리를 옮기다가 놈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고 또한 행리네 집의 지하실이 아주 잘 은폐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실은 행리 어머니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었다. 그는 놈들이 절대로 왕간지의 집을 수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옥추는 그날 밤으로 마을을 벗어나서 대호를 찾아 산으로 올라가다가 뜻밖에도 모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왕간지를 도중에서 만났다. 달기 첫 해를 칠 때 순찰하러 나온 괴뢰 반장놈이 노래가락을 건드러지게 뽑는 한편 코로는 깽깽이 반주까지 흥얼거리며 보초막으로 나왔다. 그놈은 보초가 보이지 않자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옆방문을 열어보고는 그만 놀라서 혼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놈이 시체 위에 있는 흰 종이 쪽지를 주워들고 보니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4: 외놈, 매국노들에게 알린다. 우리 항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괴뢰보초 한 놈을 처단한다. 우리 간부들을 살해한 피매칭 원수는 앞날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6구 항일민주정부.
0: 그놈이 부들부들 떨며 감방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다. 즉시에 이놈도 칼에 찔린 듯이 멱다는 소리를 질렀다. 왕관장의 적들은 민병들과 팔로군이 배합하여 개시한 맹렬한 불의의 습격을 받고 갈팡질팡하다가 뺑소니 쳤다. 여러 차례의 혈전을 거쳐 해방국 국민들이 영영하게 떨쳐나서 싸움으로써 놈들의 토벌은 또 분쇄되었다. 놈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이 산간지대는 다시 인민들의 손안에 들어왔다. 팔로군이 돌아왔다. 생활과 전투는 다시금 궤도에 들어섰다.

0: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음의 기슭에서 천행으로 돌아왔다. 그의 상처는 나날이 아물어갔고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은 몸은 다시 회복되었다. 오직 고생 후의 고생과 아픔 후의 아픔을 다 맛본 몸이라야 이러한 강의력과 무궁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보다. 그의 몸에는 여기저기 새살이 돋아나고 불그스레한 딱지가 앉았다. 그러나 치명적인 병도 동시에 뿌리를 내렸다. 어느 하루 련락원 장동무가 찾아왔다. 그는 앞니가 없는 큰 입을 휘죽거리며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1: 아주머니. 자요. 아주머니, 내게 한 통 내야 해요.
2: 아이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0: 수저가 앞질러 가로채어 봉투를 뜯고 큰 소리로 읽었다.
3: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상처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막 뛰었어요. 어머니, 이 아들의 축복을 받아주세요. 몸조리를 잘하여 튼튼해지기를 바래요. 어머니, 저는 이젠 부대에 있지 않아요. 소체마을 전투에서 전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다 나았으나 아직은 불편해서 상급에선 절 중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하였어요. 어머니, 이전에 저는 공부하기를 무엇보다 좋아했지만 지금은 부대를 떠나기가 정말 싫어요. 부대에는 지휘관과 전우들이 있고 사랑하는 말과 종이 있어요. 저는 또한 외놈들을 더 죽여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수를 갚고 우리 전 중국

0: 예, 복종하고 공부를 잘하겠어요. 어머니, 지금 저는 행리와 같이 있어요. 그는 원래 저보다 한학년 우인데 그와 동무들이 도와주어서 우리는 이미 한학급이 되었어요. 어머니, 마음 넣으세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만 쓰겠어요. 동생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해줘요. 아들 독강 올림, 8월 10일.
1: 수자야, 이리 줘봐.

0: 학교에서 점심 식사 시간을 알렸다. 모두들 광장에 집합하였다. 지길생이 밥과 반찬을 배식하고 남은 사람들은 줄을 지어 노래를 불렀다. 행리는 대렬 앞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노래 부르기를 그닥 즐기지 않는 덕건이는 정신이 딴 곳으로 돌아 제 생각에만 골똘하였다.
1: 어머니는 편지를 받았는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꼭 수사보고 읽으라고 할 거야. 혹시 울었을 수도 있어.
0: 집 생각을 하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니 어머니를 행리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구원했다는 것이 생각났으며 행리 어머니를 생각하니 자기와 행리의 일이. 그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나고 얼굴이 붉어져 인차 지휘사에게 눈길을 돌리고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지휘하는 행리를 보자 그의 눈에는 다시금 어릴 때 아동단에서 행리가 노래를 지휘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행리가 가늘고 긴 두 팔과 포동포동한 작은 손으로 재치 있게 지휘하던 동작은 지금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행리는 지금 18살의 처녀로 자라났다. 그의 몸매는 날씬하고도 풍만하였으며 한 쌍의 예쁜 눈은 의연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듯이 가늘게 뜨고 있었으나 천진하고 애티나는 기색은 적어지고 그윽하고 따스한 정을 가득 담아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갸름한 얼굴에 오려있는 홍조와 매끈한 두 벌에 가끔 패이는 보석에는 더욱더 그를 예쁘게 하고 사람을 반하게 하였다. 그는 마치도 수양보들처럼 청신하고 꽃필기마냥 아리따웠으며 샘물같이 맑았고 면양과도 같이 온순하였다. 덕강이의 생각은 갑자기 울리는 총소리에 깨어났다. 총소리는 차차 급하게 울려왔다. 모두들 밥 먹을 염도 못하고 가방을 메고 마을 남산으로 달려갔다. 중학교는 고뇨산 동쪽 기슭 근거지의 변경에 자리 잡고 있어 학생들은 유격전의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였다. 기실 그들은 싸움을 하지 않을 뿐이지 부대와 별반 다름없이 늘 놈들과 술래잡이를 하듯 피해가며 시간을 얻어 공부를 하였다. 산비탈의 수림은 그들의 교실이었고 무릎과 책가방은 그들의 책상이었으며 의자였다. 그들은 때없이 놈들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포위를 뚫고 빠져나갔으며 만약 흩어지면 사전에 정해놓은 지점에 가서 모였다. 이번에는 놈들이 너무나도 갑작스레 달려드는 통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은 인차 혼란에 빠졌다. 덕강이는 자기가 겪은 전투 경험에 따라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며 산으로 올리 달았다. 그는 두 여학생이 입을 하 벌리고 숨도 쉬지 못하는 것을 보자

0: 그를 끌고 앞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래봐야 헛고생일 뿐더러 독강이까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는 두 여학생은 독강이에게 빨리 먼저 가라고 하였다. 독강이는 하는 수 없이 뗄나무 더미를 파헤치고 그들을 숨긴 후 잘 가려졌는가를 깐깐히 살펴보고야 산으로 기어올라갔다. 독강이는 귓전을 싱싱 스치는 총탄엔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내기로 앞으로 냅다 뛰었다. 그는 처음부터 행리를 찾아보려고 주위를 돌렸으나 정시 눈에 뜨지 않아 속이 바질바질 거렸다. 갑자기 새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독강이가 달려가 보니 바로 행리였다. 행리는 흙탕물에 빠진 한쪽 다리를 뽑지 못하여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독강이는 막 달려가 그를 겨드랑이에 끼고 팔을 뽑듯이 훌쩍 끌어내었다. 행리의 신 한 짝이 진흙탕 속에 벗겨졌으나 찾아볼 사이도 없이 덕강이는 그의 손을 잡아주고 뛰었다. 놈들은 북 울리듯 총을 꽝꽝 쏘아대며 미친 듯이 뒤쫓아왔다. 문득 앞에 무성한 침넝쿨이 가로막아 섰다. 두자 남짓한 두께로 땅에 쫙 덮여있는 넝쿨이다. 덕강이는 주저없이 행리를 그 밑으로 밀어놓고 해치며 같이 빠져나갔다. 화닥닥 놀란 승냥이 한 마리가 그들의 옆으로 뛰어 달아났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행리는 얼결에 악소리를 지르며 덕강이의 발을 꼭 끌어안았다.
1: 어? 여기 봐, 덩굴 있어. 어서 들어가 숨자.
0: 드라마 숨바귀꽃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복더위를 시원하게 달려주는 노래 돌나라 약수였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고향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그리움과 추억이 깃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양에서 사시는 분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곳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왠지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하는데요. 천리타양에서 기차의 고동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도 마냥 떠오르는 것이 고향 생각이고 부모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정아마당은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고향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하면서 고향의 푸르른 여름을 즐겨봅시다.

0: 군수시에 거주하는 리영숙 어머님이 동창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군수시에 살고 있는 그 리영숙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 학창시절을 떠올리라면 그 학창시절이 꿈 많고 즐거웠던 그 교성생활을 예, 떠올릴 것입니다. 이젠 저도 예, 한갑 나이가 지나서도 예, 그제날 그 교성생활이 그리워 나기도 하지만

0: 더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 여촌 한마당을 통해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부모 없이 자란 저를 예, 항상 관심해주고 예, 생각해준 동창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예, 노래 한 곡 요청하렵니다. 항상 보고 싶은 동창들아, 우리 함께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보내자. 동창들아 사랑한다. 화이팅.
1: 네, 그럼 리영수 어머님과 모든 동창들이 만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훈추는 내 사랑하는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0: 언젠가는 산 좋고 물 맑은 인심 좋은 전해의 고장입니다. 장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군 씨는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면 동년의 추억이 깃들어있는 고향이 더욱 그리워난다고 했습니다. 김군 씨는 어린 시절 형님과 함께 강가로 가서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고 강줄기를 따라 풀숲을 헤쳐가면서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로 만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요리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양에서 근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상이 그리워난다면서 어머니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낚시꾼을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이게야 낚시질이란 거는 난생 처음인데 이게 정말 어디면서 하겠나? 뭐 자리를 알아야 하지.
2: 어, 여기 빤빤하기 전에 여기서 하자. 에이, 에이, 야, 오늘 고기를 좀 잡아야겠는데.
3: 아야, 내 부회사에 벌써 무식이 와 앉았다. 아, 이 늪에서는 저 자리 저게 명자리인데. 야, 이거 오늘 쇼제들 거지 데리고 와서 소문 놓쳤던 게 이게 틀렸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한다. 아, 물기요.
1: 물기는 게 어떤 게지, 아이 물기는 게 어떤 게지 모르겠어.
3: 제 여기 처음인 모양이구만. 그 자리 제일 나쁜 자리요. 저기 저 자리. 아야. 아니, 왜 코 긁겠니, 이게 좀 봐.
1: 불리겠대!
3: 난 코 걸렸든 모르겠구만. 이게 무슨 와는 낚시질하기 와는 빼채질하기. 아이, 뒤에 보니까 배는 강철 같아. 나 강철이 아니야.
1: 아이, 일로 강철이구나, 니. 야, 야, 니가 낚시질 되긴. 내 오늘 또 배우자고 한다, 이래 나와. 야, 그래, 그래, 대단히 낚시로 왔을까?
3: 그래, 여긴 낚시질로 돼. 난 갈라고 왔겠니.
1: 아, 여기다, 여기는, 여기로! 아니, 제도에 미쳐 낚시질한 게 되면 낚시질 되겠어요?
4: 완전 배도 둘째다 싸우게 되겠어요?
3: 야, 너는, 그래, 열 번 하나 더 알려드려봐.
1: 아, 네, 언제 이쯤에.
3: 하나 소개를 달래.
1: 잠깐만.
3: 줄게.
1: 예, 예.
3: 야, 해봐야.
5: 예.
3: 해봐라.
5: 예.
3: 새끼 때때 너네를 하나 달란다. 좋겠다.
1: 낚시질 받자!
5: 오, 알아!
1: 자!
5: 오늘 우리는 설렁을 내게 다 준비를 갔다.
1: 요, 또! 아, 오다! 이거 준비를 해! 빨리!
5: 빨리 가자!
1: 야, 무서워요, 뭐. 슈, 또. 이거 완물 여기다 씻겠군요. 슈,
3: 또. 내 받아!
5: 이렇게 산다!
1: 슈, 또. 좋구나!
3: 이게 한국의 캐브라라는 게다.
1: 무슨 단이란가? 아이, 이게 죄도 쌍손이야, 이것도.
3: 야, 쌍손이라.
1: 일단 무슨?
3: 이게 한국의 옥수대 세 가지 있는데.
1: 예.
3: 이게 캐브라. 그 다음 말에 버럭, 하이카브. 그 다음에 제일 꼬단, 그 캐브로스다. 그러지만 말아, 이게 캐브라가 하이카브 단 얘기 좋아서 이게 제일 최고다, 이게.
1: 아, 근데 캐브라인지 아는 게 이게 값이 얼마야?
5: 캐브라.
3: 비싸, 제다. 요거 한 대 한 천 원씩 한다.
1: 무슨 게 천 원?
3: 응.
1: 이야, 이게 30원짜리. 이야, 돈도 있나?
3: 야, 놀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지금 일본 전세 해가라 하고,
1: 네.
3: 그 다음에 한국 전 토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런 거에 그다음에 고무배 요지간 또 미국 거 3,000원짜리에서 모두 10만 못 들었다 한 8만이나 들었을까? 그래 그렇다 우리는
1: 8만 원? 이야 8만 원을 쥐고 하나 살겠다 요. 아이 그리고 뭐다 8만 원 가지고 우리 고객이 다 주고 요금에 사람들이 다 잡혀도 한 팩트에 잡혀도 못 잡혀 8만 원
3: 이 길에 낚시질 차고 원래 수주 가야 된단 말 내가 뭐 차, 지금 낚시질 말이야 고기를 먹는 차원에 사는 게 아니란 말
1: 그래
3: 무슨 차원에 사는가
1: 예.
3: 자기 증들 높이는 차원에 산단 말이다
1: 증들
3: 예.
1: 보니까 또 보니까 지금 그 차 나온 사람들이 몽땅 두면 낚시질 다닐 때다
3: 그렇다 그래서 나도 오늘 증들을 높이자고
1: 요런 낚시질 나오겠다
3: 그래니
1: 아 진짜 야,
3: 그런데 네 댁에 지금 고기들이 용이 없다.
1: 고기들이
3: 사람 다닌다.
1: 사람 다니고
3: 모르긴 해도 예. 네 앞에 여기 와서 덜렁덜렁 올적에 입문 밑에 여기 고기들 싹 무리져 와서 싹 와서 내마다 봤을 게다. 어찌는가 고기들이 쟁골 타고 왔는가 오도발 타고 왔는가 하얀 타고 왔는가 그래서 그러면 낚싯대가 지금 국산인가 찐콩가 어? 그럼 사자인가 그 댁에는 쌍촌 모르는 사람인가 세강인어인가 그 다음에 영 인물책에 그 영 세게 내봐다 본다
1: 영 인물책?
3: 그래 네 인물책에 그 대가?
1: 아니 내 인물이 뭐 어째 내 인물이 뭐 어쨌단 말인가 내 인물 최도의 닭인데도 닭인데 나온게도 나온게도 그 남게도 그 남게도 다 있었다
3: 하여간 너는 앞보다가 부인 멋있는 나 아이고 뭐냐 그게 그런데 가만있어 니 고기 쇼핑 가져와
1: 고기 쇼핑하는 또
3: 하하 이래니까 아이들이 야 지금 우리 노래방에 가서 쇼제들거나 저런 나들 같이 노자 뭐 쇼핑 아이 좀 노니
1: 아이 날 지금
3: 그래니까 고기 듣는 말이야 어든 이게 말이야 이 숙부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어진가는 주제를 아이들다는 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무슨 미끈 무슨 먹으니 옥시깔 끈 줄 무슨 두배깔 야 날 봐 나 봐
1: 고기 몇 개 잡고 말아라.
3: 아, 마야, 하자, 됐다. 50근 잡아 뭐 하겠니, 그죠? 한 30근, 그죠? 됐다, 30근. 30근.
1: 30근?
3: 어?
1: 이야, 아, 진짜. 그럼 어디서 끓여먹고 나머지?
6: 난 좀 드셔.
3: 한 마리 재마달라. 이렇게 하자. 30근 잡게 되면은, 자, 너 12주지.

0: 그런 말 하지 말라. 에이, 나 우리 아까에는 내가 오늘 갑자기 말 또 잡아올 거면 그러네. 우리는 빙사 지금 그저 뭉개면서 꼴뚜가다. 만만지다 지금.
1: 만만지다.
0: 야, 너는 조사리 부인 명자 된다, 조기. 응, 조기. 야, 요사리를 요양 찾으려 했습니다. 요사리를 요고. 어떤 문제 없지 뭐. 요고. 그렇지. 요거 싹싹. 이렇게 여기 큰 게 모르겠다. 어, 여기다, 나. 여기야, 튀자, 튀자. 도착! 허물허물하다. 똥때 가뜩 나눔을 쪽에 부해. 붕어. 그 다음에 수물수물 쑥 들어가는 이것. 허물허물 하다. 수물수물 쑥 이것. 이것. 나가면 좋소. 오늘 다 틀어주고. 아, 좀 잡아보자. 여차마다 물건인 것도 나시진이야. 여차마다 물건이 된 건 소래가 제일 내는 게 납신들은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아이 물개도 오랜 내심하게 다 기다리는 게 납신꾼이지. 야, 그래 엄마가 말한 데라서 부위에 제일 모쏠다 이거. 그래서 아무 때나 그래도 부시 없이 막는다 이거. 대리 이거 얘기해.
2: 누나 주도 뭐 잠깐 일이 잠깐 때.
0: 야. 니 누가 선생으로 아기 어디 가니? 야 누구도 부에 잡았어 뭐든. 봐봐 이봐. 여건이 잡았다 여건이. 여건이.
3: 야.
0: 왜 이렇게 안 돼? 야, 어르신, 잘 챙겼다. 나 어제 지나가면서 그래도 크게 죽어야 되겠네.
3: 이게 제대로 다 움직였구나.
4: 야, 지도에 아직 못 잡았다.
3: 못 잡은 게 아니라, 아직은 아이 잡는단다.
0: 그렇다.
3: 야, 제도에. 아, 그래, 아직도 한 마리도 못 잡았은가?
0: 야, 저런 부위나 저런 거 잡아먹으라. 내 지금 잉어 이런 거 팔뚝살 잡아서. 그래줄게. 어, 그래 좀 그래. 어, 그래줄게. 아.
3: 이때까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잡아봤지.
0: 야, 아니, 너 가스꾼 농약이라든지 그대라 얼마일까 이마? 이마 이
2: 애들 멀리 떨릴 때 맨날 사람들이 범 안 잡았단 사람이 없어.
0: 이마 하실 내 이마 이마라고 잡아서 이마 뺏어 뺏어 나 같이 막 찍겠다가 내가 못 찍게. 그래서 난 그거부터는 지금 부의 큰 개고 인거 큰 개고 큰 거는 매우 있어라
2: 매우 있어라
0: 매우 있어라 그래도 낚시시대 본 민물고기에서 조그만 부들게 이야 고기에 고기도 맛있고 쫀대 허물어 나! 내가 저따가 쫀대 어쩌잖아
3: 어찌
0: 나 어찌 아이고 어찌 아이고 어찌 야 큰게 15개 15개
3: 그렇지.
0: 야! 그 사람 이놈하고 붕어를 먹어보기를 가자! 내 장마당에 싸주기 가자!

0: 한국에 계시는 리에자 씨가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에자입니다. 7월 12일은 북녘강성 개동현 계림향 계림 4대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유순내의 81세 생일입니다. 어머니는 쓰레의 자식 이남 일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막내 성군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저는 맏딸로서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홀로 계시는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를 빠짐없이 즐겨보시는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을 드리고자 노래를 요청하면서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인심 좋은 마을 분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리에자 씨가 류순의 어머님께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 정다운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그럴듯 소중하고 귀중하며 사랑스럽습니다. 훈준 씨의 리미옥 씨는 지난해 여름에 시골의 고향집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길 양켠에 끝없이 펼쳐진 키 큰 옥수수밭, 푸르른 벼파도, 전선줄에 앉아 즐겁게 노래 부르는 새들. 이런 시골의 여름 풍경은 리미옥 씨에게 끝없는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 꽃피는 고향을 요청해 봤는데요.

고향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것이 고향인데요. 고향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파란 동면이 숨쉬는 곳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이 날 따라 번영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은 본 방송국 블로그와 사이트 연결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번니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다 라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덧니를 잃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주의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속담 속 덧니는 주로 본래 있던 것에 비해 더 작은, 덧붙여진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래의 것이나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것들이나 부수적인 요소들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그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유래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부지런하고 총명한 아이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너무 빠른 판단과 서두름으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자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에 의지해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작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0: 앞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인 전통적인 떡을 만들고 있던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떡을 만드는 일은 매우 세심한 작업이었고 아들은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급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본래 떡을 만들 때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부드럽고 맛있는 떡이 만들어져야 했으나 아들은 그 과정을 대충 넘기고 급하게 떡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그 떡을 잔치에 가져가게 된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자마자 모두 놀라며 떡이 너무 딱딱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만든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올라가 버린 떡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 잔치의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어색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다시 배워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는 항상 중요한 일을 다룰 때 더욱 신중하고 부주의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덧니가 빠질 듯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하려 애썼습니다. 이 경험이 그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덧니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덧니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다는 속담은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들의 경우 작은 실수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분위기를 망치기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실수들이 모여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예를 들어 문을 닫지 않거나 전화를 끊지 않는 것, 작은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들이 결국 더 큰 불편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결국 나의 이미지와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속담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도 함께 전달합니다. 덧니는 본래의 치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수적인 존재지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본래의 것보다 덧붙여진 부분이나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것들도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작은 부분들까지 놓치지 말고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나 학업에서 중요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그 작은 부분들을 놓친다면 결국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때 더 큰 그림을 보면서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작은 디테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덧니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다는 속담은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들이 떡을 만들 때 급하게 서두른 것처럼 너무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면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절약하려는 마음에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 실수나 누락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충분히 들여 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속담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 덧니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다는 속담은 우리의 일상에서 신중함과 세심함,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태도를 중요시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작은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암, 이 단어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암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암 예방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암을 막기 위해 많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들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보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 암 예방을 위한 습관은 단지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일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느라 또는 사회생활에 치여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의 삶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음식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그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얻거나 반대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암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몸의 각 장기들이 재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게 되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당분, 나쁜 콜레스테롤 등을 쌓이게 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달콤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축적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암 발생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면 우선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당량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식습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몸을 풀어주면 몸에 쌓인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우리의 뇌와 몸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암 예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암 예방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체중이 감소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단순히 체중 관리나 체력 증진을 넘어서 암 예방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체가 다양한 질병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운동이 암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운동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체내의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은 자연스럽게 열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려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우리 몸은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장기들 또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장내의 독소나 유해물질들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고 장과 관련된 여러 질병, 특히 대장암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의 많은 종류는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내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운동이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은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운동은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암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몸의 기능을 방해합니다. 특히 비만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염증을 증가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심혈관 건강도 증진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됩니다. 이는 뇌졸중, 심장병,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암세포가 몸 안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병원균이나 유해 물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암 예방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어떤 종류를 해야 할까요?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심장 건강을 지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나 스트레칭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지속성입니다. 일회성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씩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체중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건강을 얻을 수 있으며 암 예방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해보세요. 꾸준한 운동은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세 번째 중요한 생활 습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생활의 불안정성 등은 모두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이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돕지만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신체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코르티솔 분비는 면역력 약화를 초래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해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휴식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느끼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달래고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과도한 활동을 하지 말고 온전히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심호흡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명상은 심신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심호흡은 뇌와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명상과 심호흡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몸에 쌓인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등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를 보다 건강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지 스트레스 해소에 그치지 않고 암 예방을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져서 자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나 정신치료

를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내고 보다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식 운동을 하겠다, 채소를 하루에 3번 이상 먹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면 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쉬워집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천하면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응원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동료나 가족,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여정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격려나 작은 조언을 주기도 하며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를 이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벤키 라마 크리슈난의 우리는 왜 죽는가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의 오랜 소망은 질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권력자들은 장생불로의 령단 묘약을 구하고자 별의별 노력을 하나 네, 그럴수록 오히려 단명했습니다. 네, 생로병사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불안함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자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황도화의 모범 답안입니다.

0: 네, 행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기를 살고 있는 연서 씨와 함께 활락의 세계 와스도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네, 훈촌에서 어떤 즐거운 여행을 이제 하고 오셨는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길에서 살고 있는 연수입니다.
0: 네, 그래요.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동안
1: 반갑습니다.
0: 또 매력 향촌 코너로 이제 쭉 한동안 달리고 있다 보니 연수 씨 연결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활락의 세계 와스도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훈촌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 오셨나요?
1: 네, 얼즈 나들이라고 또 가깝고도 넓거리가 풍성한 훈촌을 선택했습니다. 차로 운전하여 2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편한 여행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연아 씨가 생각하는 훈촌은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훈촌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얼핏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 네, 맞아요. 훈촌시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흰색은 저희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로 순결, 선량, 고상,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족은 예로부터 백인민족으로 불리며 또 스스로를 백이동포라고 불렀습니다. 훈촌은 조선족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민족 문화예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노래와 춤이 유명한데 명절이나 노동의 여가에 모두 감회가 빠지지 않는 아주 풍성한 고상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조선족의 그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1: 네, 맞아요. 네. 군촌은 또 남쪽에 두만강을 경계로 라슨특별시, 동쪽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동해와는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산스키군 버시게트와 또 철도로 연계되어 있으며 러시아 기군 자루비노 항구와 63km 떨어져 있습니다. 훈춘 우란 하우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장춘도시 간 철도가 뚫리면 장춘에서 3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러시아인 또 관광객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춘은 러시아 관광객도 많아서 장점의 간판이 세계국어로 즉 중국어, 조선어, 러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가 흔하며 또 영어까지 세계국어로 표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훈춘의 동남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방천이
0: 다 있었네요. 네, 훈춘에서 그럼 어떤 곳들 둘러보셨나요?
1: 네, 자구공원은 또 방천 관광지 내 당구봉 북쪽 건덕이 있습니다. 자구공원은 산으로 둘러싸인 습지, 허수, 및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래 언덕에 있는 쪽은 약 19헥타르로 해발 36m이며 모래는 곱고 매끄러우며 금속 조각이 많아 멀리서 보면 그 반짝입니다. 모래 언덕 아래는 홍수가 있는데 수심은 약 26m이고 수면면적은 약 23헥타르로 호수가 맑고 또 거울처럼 푸릅니다.
0: 전 사구공원 하면 정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녀온 기억인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레저 시설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에서 사구공원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1: 네, 오토바이로 또 모래 언덕을 달릴 수도 있고 숲속도 달릴 수 있습니다. 숲길이 거침없고 오토바이로 달리면 그 스릴이 엄청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허스에서 수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았는데 생각 밖으로 엄청 긴장되면서 무서웠어요.

0: 이 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서 씨는 만약에 이제 운전하게, 저는 운전을 좀 엄청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1: 네.
0: 네. 사실은 이제 차 운전도 스스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늦게 하는 편이신가요?
1: 네, 제가 처음에는 아주 빨리 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0: 근데 저는 이 10여 년의 운전 경력인데도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탔을 때도 운전을 아주 빨리 하셨나요?
1: 네. 저도 더 급한 편이라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
0: 그렇죠. 영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진짜 그 모래를 막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그 정도로 하셨나요?
1: 네.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약간 스릴을 느껴야 하는 이 항목들은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을 줘야 또 그걸 맞아요. 이제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냥 편히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1: 그럼요. 그것이 면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토바이까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훈춘에도 조선족들 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방천 조선족 민속촌은 방천 국가급 풍경 명승지의 남쪽 중조로 삼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촌으로 불리우는데 또 주민 모두가 조선족으로 민족문화의 함축과 원래의 문화적 향기와 민족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조선족 민속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방천촌은 중화민족문화관광 시범기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족의 거유하석과 풍속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 방천 조선족 민속촌. 그럼 방천에 구경 가시는 분들이 여기 다 이제 들려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1: 네, 맞아요.
0: 대부분 훈춘 가면 다 이제 방천에 가시긴 하니까. 그럼 또 어떤 곳들 더 다녀오셨나요?
1: 네, 젠화호 공원은 방천천의 사초봉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또 동쪽의 산과 시쪽으로 둘러싸인 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 너비는 480m, 남북으로는 가장 긴 곳은 1000m에 달하며 호수는 아주 막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시위가 없어 뚫리지 못했는데요. 매년 연못 가득히 연꽃이 자연적으로 자라며 지역 주민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8월 중순이면 호수 표면에 붉은색, 흰색, 가루, 상자의 연꽃이 오려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연꽃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또 이제 계절성을 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다 이제 연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잘 맞춰서 그때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시간 맞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연서 씨와 함께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들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환락섬은 아직 지금 안 나왔고 사구공원, 뭐 민속촌, 어련화호공원 지금 또 다양한 곳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좀 가장 많이 체험하고 했던 걸 지금 제일 뒤에 나중에 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채널 돌리지 못하고 저희 이 채널에 네, 머물러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들 연아트 씨가 이제 설명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설명 듣고 잠깐 이제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네, 연아 씨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요. 와스토크 그 환락섬 여행이 뒷부분에 또 있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이제 음악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내용 또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행 가이드 여행기 릴레이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행기 릴레이 코너의 제목이 활락의 세계 와스프 활락성 여행인데요. 네, 앞에 내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활락성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두고 있을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서씨를 다시 연결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와스도크 활락성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그 놀이 테마 공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활락섬인가요, 연서씨?
1: 네, 맞아요. 예. 이번 훈촌 여행은 또 이 와스도크 활락섬 여행 메인입니다. 훈촌에 위치한 또 와스도크 활락섬은 놀이, 음식, 연예, 쇼핑을 통합한 종합 테마 파크인데요. 군촌에서 즐기는 러시아 문화의 레저 및 오락매개 체이며 또 중로 문화와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스도크 활락섬은 부지 면적이 19헥타르, 총 건축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고 또 동성과 서성으로 나뉘며 어대 테마 기념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는 또 러시아풍 광장, 러시아풍 마을, 활락섬, 어드벤처 베이, 해양 어린이 놀이밸리 및 주요 건물 활락수 5개를 포함합니다. 그중 러시아풍 광장은 불꽃 축제쇼,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등 대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부지 2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축제장입니다.

0: 해피 워터 올드의 건축 면적은 4,100m이며 또 내부 설계는 대형 바다풀, 결정적인 대형 플레어 콤비네이션 슬로 사격을 엄청풀, 어린이 워터다이, 어린이 머리풀, 어린이 레프팅풀 등으로 동시에 2,000명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 주 건물 주적에는 러시아 국제 대마극장이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러시아 승마, 절연, 공중 제비 등 일기 종목이 펼쳐집니다.
1: 이렇게 많은 레저 시설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긴 해야겠는데. 네네. 네, 근데 네네. 그때 지금 딸아이들과 함께 가셨나요?
0: 아, 그때는 애가 공부 가던데.
1: 연서 씨만 가셨구나. 네. 아우, 저는 여기 지금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애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애들이 저희보다 바빠서.
0: 시험이 끝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약속했어요.
1: 그러네요. 그러면, 네. 앞에서 이 여러 가지 레저 시설들에 대해 쭉 들었는데, 놀이기구를 이제 따로 들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0: 네, 처음에 놀이기구는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경등등이 스위밍호, 스페이스 셔틀, 플라잉 타워 등 5개의 대형 놀이기구와 저탑, 덤퍼카, 2층 시승 목마, 관람차, 해파리 선컵 등 9개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야외 탐험과 이어 어디 등 놀이평 영화관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스토크 환작성의 경우는 광범위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훈춘 관광의 또 다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었고 훈춘의 국제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중도 문화 관광 교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다 수용할 수 있고 앞에 이제 레저 시설들도 다 있고 거기 무슨 축제 쇼 이제 음악 축제 이런 것도 예 많잖아요. 미식 축제까지. 그러면 이 축제장만 해도 이제 부지 2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꽤 커 보인 공경 왕국에도 가본 적은 있죠. 네.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것 같아요?
0: 공경왕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0: 예, 예.
1: 지금 얘기 들은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서요. 뭐, 네. 혹시 이게 뭐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0: 예, 더 큰 게 있어서 더 화려하긴 해요. 예.
1: 무엇이 있었어요?
0: 러시아 풍경이어서 지금 풍경이 있어서
1: 아주 화려해 보인다는 네. 그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느낌, 감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될 때 가보지 못한 분들은 연서 씨의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0: 네.
1: 네. 그럼 5일절 기간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0: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명절인지라 또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고 또 기구마다 활동한 주자들이 언사로 줄을 서서도 뭐 두 개 종목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엄청 아쉬웠지만 그래도 풍성한 또 놀이공원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명절을 피해서 여유롭게 다른 기구를 다룰 예정입니다.
1: 그러네요. 근데 공연 볼 때도 줄 서서 좀 기다려야 하고 그렇던가요?
0: 아니요. 그것은 오픈된 장에서
1: 아쉬워하는데요. 여기 그 공룡왕국의 그런 이제 공연처럼 뭐 시간대로 하고 줄 서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0: 네, 맞아요. 시간대로 하는데 좌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앉을 수 있었어요.
1: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0: 맞아요.
1: 예. 네. 그러면 놀이기구 사실 시간상 관계로 계속 이제 줄 서다 보니까 많이 하진 못했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체험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놀이기구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0: 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또 역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 독특한 단순 설계로 스릴이 넘치고 또 상승과 급하강할 때마다 또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타지는 않고 또 친구가 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친구의 말로는 엄청난 스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친구는 무서워서 감히 제 앞좌석에 앉지 못했는데 딱 봐도 학교 저 방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1: 어머나 진짜?
0: 예, 정말 겁이 없는 대담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막 이제 소리 많이 지르던가요?

0: 네, 엄청 소리, 모두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1: 세상에.
0: 시간에.
1: 전 진짜 이런 걸 아주 겁 없이 탈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네. 하고 정말 감탄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네. 잘 못하니까.
0: 예,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1: 세상에.
0: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1: 저는 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막 분리돼서 이제 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진짜 이건 막 이제 죽을 맛이라고 할까? 전 예,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근데 딴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 옆에서 이제 구경하긴 좋아요.
0: 근데 전에는 타보셨나요?
1: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는 아마 타볼 것 같지를 못합니다. 기껏해서 이제 하이더우산 정도?
0: 네.
1: 그것도 사실은 두세 번 정도 타긴 했는데 아, 정말 좀 높이 올라가거나 어떤 좌석에 앉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앉냐 또 뒤에 앉냐에 따라서 그 경사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 빨리 이거 시간이 돼서 내려야겠는데 이거 나 좀 세워주세요라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그거 끝나기를 그렇게 와 정말 눈이 빠지게
0: 그래,
1: 기다렸습니다.
0: 저도 비슷해요. 예.
1: 네. 아, 돈 내고 올라탔는데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려오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무서워서.
0: 네. 그런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1: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 가서 노는 게 그냥 저한테는 네. 딴 사람들이 노는 걸 구경하는 사람 구경 정도예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0: 네.
1: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 옆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사 먹든가.
0: 맞아요. 예, 네, 맞아요.
1: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그런 가운데를 산책하고 활보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만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걸로 예. 또 너무 안 타면 또 네, 악한 값을 못 한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한 걸로 이제 한두 개 정도 네, 나긴 합니다.
0: 네, 맞아요.
1: 네. 이 연서 씨도 이 와스토크 그 활락섬에 놀러 갔었는데
0: 네.
1: 아, 그 연서 씨가 아니라 그 저희 그 현아 씨가 지금 현아 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두 분 다 작가라서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킹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여기도 이제 좌석이 중요한데 뒷좌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그 스릴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도 현아 씨는 좀 어느 정도 탈 수.
0: 감이 크나 봐요.
1: 예, 예. 사실은 아, 밤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겁 많은 애예요. 우리 아, 이 애라고 하면 사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엄청 네. 겁 많은 작가님이신데 또 이런 건. 네. 한다고 타신다고요?
0: 예.
1: 네 이번엔 그럼 이 놀이공원 내부에 그 음식점이 있었는지 좀 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0: 네 전문적인 레스토랑도 있고 또 놀이기구 한쪽편에는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절판 오징어도 있고 떡볶이와 또 어묵을 비롯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떡글상이나 텐트가 있어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떡글상에 앉으면 또 맞은편으로 강이 보이는데 유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휴식하면 놀이기구로 인한 피로도 풀 수 있었습니다.
1: 이건 연서 씨도 또 이제 그 작가 옆에 분이시니까 작가님이시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깊은 분들이 그냥 놀이기구 타고 갑자기 앉아 쉬면서 이렇게 강 보면서 뭔가 좀 감수를 느끼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감성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뭐 보고 스쳐 지나갈 강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훈춘 여행은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는 뭐가 좀 달랐다고 생각되죠? 이런 그 환락섬이라는 이런 와스토크 이 섬이 있어서 좀 더 스릴이 있었나요? 좀 궁금합니다. 총적인 인상이.
0: 네 아마 러시아를 가본 이런 느낌이랄까요?
1: 아~
0: 네 이런 것이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러시아 여행도 요즘은 정말 이제 그 자주 뭐 단체로도 떠나는 이런 팀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네, 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냥 버스로 몇 시간 정도라도 쉽게 갈 수 있고 울라지보스토크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스토크 그 풍경을 즐기셨다면 아마도 울라지보스토크 정도 그 정도 분들도 네.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적에 그렇게 버스 몇 시간 타고 그때 단체가 있어서

0: 간 적 있었는데 저희 친구와 친구 집에 애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두고두고 외워요. 그것도 그래도 해외라고. 예. 네. 가까운데 그렇죠. 버스 타고 간 해외였는데
1: 네.
0: 가니까 벌써 이제 건축물들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그럼요. 사람들의 생김새가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아이들. 완전히 그 이색적인 느낌.
1: 예. 네. 아이들이 몇 개씩 떠날 피고 얼마나 좋아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어릴 때 이제 유치원 시절이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올라지보스도 그 엄청 가까운 데 다녀오고 나서는 TV에서 외국 사람이 나오면 저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아이 눈에 외국 사람처럼 생기면 이 외모가 저희랑 이제 다르면 다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한때.
1: 네. 기억하는 거 봐요.
0: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어쩔 네.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 네. 핑계 되는 건 아니지만.
1: 맞아요. 예.
0: 그렇죠. 아이들이 학업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1: 맞아요. 아,
0: 그러니까 러시아 품격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와스토크 왈락섬 여행이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 좀 색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와스토크 이게 이제 외래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어에서
1: 네. 그렇죠. 예.
0: 어쨌든 따온 예. 얘기겠죠. 네, 아. 와스 어떤 분들 토크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예.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와스토크 네, 지금 네. 이렇게 뉴스에 적혀 있으니까
1: 느낌이 나요.
0: 네, 네 와스토크라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퀴즈 코너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네, 틀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훈촌의 와스토크 활락섬 테마공원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또 연서 씨의 이런 소개를 듣고 한번 방문하셔서 뜻깊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 씨 오랜만이었는데 이제 그 방송 실력은 네. 여전하시네요.
1: 아니에요.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연태 여행 다녀온 여행기도 공유해 준다고 하셨으니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0: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혼촌에 사시는 청취자분들도 꽤 계신데 이분들이 현지인으로 혼촌에 사시면서도 활락에 따라 와스토크, 활락섬 여행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진짜 또 가까운 곳일수록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아니면 아무 때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홀씨하고 미뤄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들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혼촌의 현지 분들도 물론 가까워서 이제 가기 좋은 곳이겠지만 우리 연변 주내는 다 그래도 주말에 짧은 나들이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라서 한번 좀 시간 잡아서 가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어머니 사랑 속에 자라난 정든 고장, 가없이 넓은 하늘 푸른들이 펼쳐지고 산새들도 노래하며 즐겁게 춤을 추네. 싱그러운 바람 따라 온산천 설레이고 내 마음도 들썩이며 고향 노래 부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여기엔 사랑도 희망도 꿈도 넘쳐나네. 아, 아름답고 정이 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고향, 여기 내가 태어나 꿈을 키워 오던 곳, 다정한 친구들과 뛰놀며 웃음 지으며 정답게 들려오던 그 노래 아직 있네. 오늘도 나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보네. 살기 좋은 내 고향, 정이 든 나의 고향, 이곳엔 사랑도 보람찬 행복도 있다네. 아, 아름답고 정이 든 나의 고향, 영원토록 노래하며 이곳에서 살리라.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그린날 작곡, 엄민숙의 노래로 살기 좋은 내 고향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할빈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대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할빈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누적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직접 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누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 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흑룡강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개혁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진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 패스 다목적 선불 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진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장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심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된장제장 미천시 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떡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너 언제 가? 나 내일 출장인데 내일에 고향에 또 가?
1: 그래? 난 내일 오전 티켓 끊었는데.
0: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건 인연이 아닐 수 없지. 인연이라도 기막힌 인연이다. 야
1: 왜?
0: 아, 나도 내일 오전 티켓이야.
1: 어머나,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 어쩜 이럴 수가.
0: 그러게다. 성금아,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지 않아? 어?
1: 얘가 또 무슨 말을.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구나. 친구들이랑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만 가봐. 우린 내일 공항에서 또 볼 수 있잖아.
0: 아, 그래. 내일 나 공항에 좀 일찍 나갈게. 우리 일찍 도착해서 얘기 좀 나누자.
1: 그것도 괜찮겠네. 그래, 내일 보자. 나도 저 모임 마저 마무리해야겠어.
0: 그래, 내일 보자.
2: 어쩌다 나선 출장길에서 성금이는 우연히 또 성국이를 만났다.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아직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성국이가 성금이는 무척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쏙 편하지만은 않았다.
3: 혜원아, 숙모 온다니까 좋아?
4: 좋아요.
3: 숙모도 오랜만에 혜원이 봐서 아주 좋아할 거야.
4: 삼촌, 근데 숙모 언제 나와요?
3: 비행기가 도착했으니 좀 지나면 나올 거야. 우리 잠깐만 기다리자.
4: 네.
1: 도착했네.
0: 아,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리 줘.
1: 괜찮아. 네 짐도 만만찮구만.
0: 이거까지야 뭐 괜찮아. 자. 예.
2: 성국이가 성금이 짐을 빼앗아 자신이 빼고 위에 올려놓고 성큼성큼 앞장서 밀고 나온다. 그 뒤로 등에 작은 가방 하나만 달랑 맨 성금이가 가볍게 뒤따라 나온다.
1: 혜원아, 정글씨.
0: 누구야? 아, 너 마수 나온 사람들이구나.
1: 아, 그래.
4: 송아,
1: 혜원아.
3: 성금이, 학습은 잘하고 왔어?
1: 네, 성글씨. 시간 맞춰서 마중을 나왔네요. 혜원이까지 데리고.
3: 아, 혜원이가 귀엽고 따라오게 됐어.
0: 저, 성금아, 이 짐들은 내려도 되지?
1: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3: 그런데 이분은?
1: 성글씨,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친구는 내 대학교 동창인데 성국이라고 불러요.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마침 같은 비행기 별이어서 함께 왔어요. 성국아, 내 남친. 그리고 얘는 내 남친 조카 혜원이.
0: 성국이라고 반갑소.
3: 성금이한테 이런 동창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반갑소, 성걸이라.
0: 성금아, 그럼 남자친구가 마중 나왔으니 먼저 갈게. 나 또 연락하자.
1: 그래, 잘가. 나중에 봐.
0: 그래.
3: 성금이, 가겨.
1: 네. 혜원아, 그동안 잘 있었어?
4: 네, 숙모. 숙모, 오늘 우리 집에 가요?
1: 혜원인, 내가 혜원이 집에 가면 좋겠어?
4: 네! 나 숙모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1: 그래? 뭔데?
4: 스티커북. 숙모, 나 스티커 20개 다 붙였어요.
1: 우와, 진짜? 혜원이 너무 잘했는데? 그러게, 이렇게 어른스러워졌지? 이젠 아주 자연스럽게 말투가 다 고쳐졌구나. 너무 잘했어.
4: 아, 맞다. 그리고 일기도 썼는데. 숙모는 일기 썼어요? 우리 교환 일기 쓰기로 했잖아요. 잊어버린 거 아니죠?
1: 아니, 잊어버리긴. 혜원이랑 한 약속인데 당연히 지켜야지. 잠깐만. 그러면 숙모가 혜원이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겠네. 바른말, 존댓말 쓰기, 성공 선물.
4: 무슨 선물 줄 거예요?
1: 송모가 출장 갔다가 혜원이 주려고 선물 샀지. 집에 가서 보여줄게.
5: 야, 신난다. 삼촌, 다 했는데 다 왔어요. 빨리, 짐 실어요.
3: 그래.
1: 성걸씨, 아까부터 말 한마디도 없이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3: 아니, 일 있긴. 어서 타.
1: 네.
5: 내가 앞에 앉을래.
1: 어? 혜원아, 뒤쪽에 앉아도 마찬가지잖아. 얼른 타. 빨리 집에 가야지.
5: 올 때도 내가 삼촌 옆에 앉았는데 숙모가 뒤에 타요.
3: 애가 앞에 앉겠다면 앉히면 되지. 성금인 뒷좌석에 앉어. 혜원아, 삼촌 옆에 타.
5: 알았어.
2: 혜원이가 시뚝한 표정으로 조수석에 올라탄다. 성금이가 뒷좌석에 오르자 성거리가 차시동을 건다. 혜원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성거리와 성금이는 서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는다.

0: 그날 저녁 어느 조용한 커피숍.
1: 성금이, 출장 갔던 일은 잘 됐어? 피곤하겠는데 만나자고 해서.
2: 아니요, 괜찮아요. 덕분에 저녁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뭐. 그동안 이것저것 결혼 준비들 하느라 바빴겠네요.
1: 나야 뭐 괜찮소. 별로 한 일도 없고. 그나저나 출장 갔던 일은 잘 돼서?
2: 네, 배울 것도 많았고 여러 사람 만나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1: 여러 사람이라. 그 사람들 가운데 성금이 그 동창도 있었어?
2: 네? 동창이라뇨?
1: 오늘 공항에서 만났잖소. 성금이랑 같이 온 그 동창 말이요.
2: 아, 성국이? 걘 오기 전날 우연히 만난 거예요.
1: 정말 묘한 우연이군. 하필이면 출장 간 곳에서 그 친구를. 그 동창이란 사람은 여기 올 때마다 성금이를 만나나 보지?
2: 성글씨,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같은 비행기 편으로 온 것뿐이라고요.
1: 우연이라긴 너무 다정해 보이더군. 지난번 그 지갑도 그 친구가 준 게 아니오? 새 지갑 바꿨다더니.
2: 네? 맞아요. 그 친구가 고향에 오면서 동창들한테 선물을 다 돌렸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직도 속에 넣고 있었어요?
1: 왜 난 성금이한테 그런 동창이 있는 줄 몰랐어? 동창 모임을 한다더니 술에 취해서 그 친구랑 단둘이 나온 것도 봤다고. 아무 말 안 하고 성금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이제 몰래 출장까지 같이 다녀? 나한테 이래도 돼요? 결혼을 하겠단 사람이.
2: 성걸씨, 모자를 너무 크게 씌우는 거 아닌가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친구도 못 만나요? 출장 갔다 우연히 만났다는데 왜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요? 지갑을 선물 받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땐 말이 없더니 여직 속에 꽁 하고 넣어뒀어요? 아, 이제 보니 성걸씨가 아까부터 말이 없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아이 참, 남자가 속이 왜 그렇게 좁아요?
1: 아니, 이게 내가 속 좁은 거요? 성금이가 날 믿게 행동을 해야지. 혜원이도 데리고 갔는데 숙모가 웬 남자랑 다정이 공항에서 나온 걸 보면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어?
2: 아니, 점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성골씨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원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왜 어딜 가나 혜원이를 데리고 다녀요? 우리 둘의 데이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 수석에 왜 맨날 혜원이가 앉아요?
1: 지금 여기서 혜원이 말이 왜 나오? 혜원이가 문제요? 혜원이는 아직 애인데 왜 성금인 혜원이한테 그렇게 예민하? 이상한 사람이군 정말.
2: 그래요, 내가 이상한가요? 성걸씨가 날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도대체 성걸씨에겐 나 무슨 존재인가요?
1: 나야말로 성금이한테 무슨 존재요? 이렇게 날 무시해도 되는 거요?
2: 무시라니요? 내가 언제요?
1: 됐어, 더 말 마오. 귀찮구만. 이만 일어나겨.
0: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감지하며 성거리와 성금이는 불쾌하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랑이란, 사람이란 때론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같다.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 평생을 건 약속 앞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사랑도 사람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다.

0: 성금아, 왔어? 어서 와.
1: 오늘은 퇴근길에 네 가게에 온 거야.
0: 그랬어? 너 거기 좀 앉아있어. 내가 하던 일 마저 끝내고.
1: 응?
0: 너 별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얼굴에 웃음기도 없고.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1: 아니 일 없어. 아까 우리 학교 선생도 나보고 그러더라.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0: 그래. 그럼 뭐 힘든 일이라도 있어?
1: 아니 괜찮아. 빨리 일 봐.
0: 그래. 좀만 기다려. 일 끝내고 같이 퇴근하자. 응?
1: 응. 그래. 천천히 정리해.

0: 어때, 새 신부? 요즘은 아주 꿀단지에 파묻혀 살겠구나, 응?
1: 떨리지 마. 꿀단지는 무슨?
0: 왜? 얘가 무슨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얼굴 보니까, 응?
1: 생각나면 짜증이 나.
0: 왜? 남친이랑 다퉜어?
1: 벌써 사흘째인데 연락도 없어. 내가 이런 사람하고 과연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야.
0: 어디, 뭐가 그렇게 심각해? 니들 혹시 냉전 중이니? 서로 연락을 안 했어 요즘? 아니 무슨 일인데? 응? 한창 깨알이 쏟아질 시기인데 냉전이라니? 그것도 살식이나. 야, 너 냉전은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사는 부부도 냉전이 오래가면 헤어진다는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냉전이 뭐야? 응? 예, 너 웃어? 왜 웃어?
2: 내가 말하는 게 꼭 우리 엄마 같아서.
0: 어?
2: 우리 엄마가 알면 아마 너랑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야. 야, 넌 결혼도 안 한 내가 뭐 주부 생활 10년쯤은 해본 사람 같다.
0: 결혼이란 거 뭐 꼭 해야만 알겠니? 주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다 알지. 그래, 어디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우리 새색 씨가 이렇게 삐치게 된 거야?
1: 글쎄 말이다.
3: 미옥이 반죽 전 우스개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린 성금이가 미옥에게 며칠 전 일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한다. 한편 성그린의 집. 퇴근한 성그리가 문을 떼고 들어선다.
4: 삼촌!
5: 어, 혜원아.
6: 이제 오냐? 애가 눈치게 기다렸다.
5: 네, 일을 다 마치고 오느라고. 혜원아, 준비 다 됐어? 얼른 가자.
4: 삼촌, 나 엉령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엄마 탄 비행기 도착하게.
6: 혜원아, 얼른 삼촌 따라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엄마랑 같이 와서 먹어.
4: 알았어, 할머니. 삼촌, 우리 빨리 가요.
5: 알았어, 알았어. 가자. 다녀올게요.
6: 그래.

0: 그게 어쩌면 여자들의 질투보다 더 무섭다고 하더라.
1: 질투?
0: 응. 이게 다 니야.
2: 뭐?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왜 내 탓이야? 아니, 참.
0: 나 이 지갑 때문이지. 어? 네가 나한테 이 지갑을 주지 않았어도 성걸 씨가 오해는 안 했을 거야.
2: 참, 남자가 속이 좁기는 좁쌀맞고.
0: 몰라. 이 지갑 너 가져. 난 안 가질란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아홉 번째 맞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10번째 시간입니다.

0: 이게 다 네 탓이야.
1: 뭐?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왜 내 탓이야? 아니, 참.
2: 나, 이 지갑 때문이지. 어? 네가 나한테 이 지갑을 주지 않았어도 성걸 씨가 오해는 안 했을 거야.
1: 남자가 속이 좁기는 좁쌀만 해가지고.
2: 몰라. 이 지갑 너 가져. 난 안 가질란다.
1: 어머, 어머머. 아니, 아니, 아니 너 애매한 지갑하고 화풀이를 하네? 안 가지면 말어. 그냥 버리던지.
2: 그래. 사실 요즘은 지갑이 별 필요 없기는 해. 그치?
1: 모르겠다. 지갑이 필요 없는지. 사람이 필요 없는지, 어? 그나저나 난 이 지갑보다 네 남친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지? 너 그 조카 애가 시누이 맞잡이로 될 거라고.

0: 나 왜 이럴까? 내가 정상이 맞아?
1: 그래. 나도 그럴 것 같다. 사실 애가 미운 게 아니라 상갈 씨 마음속에 누구보다 우선이고 싶은 네 마음이 문제지. 맞지?
0: 그런가? 질투라고 하면 나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아니라고 하기엔 밤마다 부딪히고 다투고 너무 힘이 들어.
1: 그게 아마 한 집 식구가 되는 과정이겠지. 어차피 넌 결혼하면 1년 동안 시부모랑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럼 그 애하고도 같이 1년을 부대껴야 한다는 얘기잖아.
0: 그래, 1년. 성걸 씨가 하도 진지하게 약속을 하길래 동의는 했지만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금의 마음 같아서는 결혼이고 뭐고 걷어치우고 싶어. 봐봐, 지금까지 연락 하나 없잖아.
1: 하, 그거 참 괘씸하네. 예, 너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알았지?
0: 그래, 알았어.
1: 됐어. 저녁 먹으러 나가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알았지? 콜?
0: 콜.
1: 가자.
2: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혜원이를 곁에 앉히고 핸들을 잡은 성거리가 신호등이 켜지는 틈을 타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3: 진짜 연락을 안 한다 이거지. 벌써 사흘째인데.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버텨보자고.
4: 삼촌, 우리 엄마 몇 시에 도착한대요? 우리 빨리 가요.
3: 급해 마, 혜원아. 거의 다 왔어.
5: 혜원아, 저기 엄마가 나오네. 봤어?
4: 어디?
5: 아, 저기.
4: 어디? 저기. 엄마다. 엄마. 엄마, 여기.
6: 혜원아.
4: 혜원아. 엄마. 사촌 엄마. 혜원아. 엄마.
6: 우리 혜원이 많이 컸네. 키가 한 뼘이나 자란 것 같아. 우리 혜원이 어디 보자. 보고 싶었어, 혜원아. 우리 혜원이 너무 보고 싶었어.
4: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
3: 누나.
6: 어, 그래. 성걸아, 고생 많았다.
3: 고생이 뭐세.
6: 우리 혜원이 뭐번세 키만 큰 줄 알았는데 얘도 훨씬 바르게 변했네. 말도 참 이쁘게 한다. 장하다, 우리 혜원이.
4: 엄마, 나 숭어랑 약속했어요. 마 이쁘게 하면 선물 사준다 써요.
6: 숭어? 그랬어? 참 잘했어. 숭어는 안 왔어?
4: 아니, 오늘은 삼촌만 왔어요.
6: 너 혼자 나왔어? 여친은?
3: 성금이도 원래 함께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다음날에 보면 되지 뭐.
6: 그래? 또 수상한데? 나 눈치 백단인 거 알지? 제대로 말해. 진짜로 일이 있어서 안 온 거 맞아?
3: 맞다니까. 내가 뭐 누나와 거짓말을 하겠어? 참나.
6: 아, 그래? 뭐 그렇다 치자고. 이 짐이 나들어. 집에 가자. 혜원아, 우리 집에 가자.
3: 집에 가자. 네.
2: 성거리가 웃으며 누나의 짐을 받아들고 차시오던 쪽으로 걸어간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혜원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며 펄쩍펄쩍 뛰며 성희의 손을 잡고 뒤를 따른다. 차 쪽에 다가온 혜원이가 습관처럼 조수석 문을 연다.
6: 혜원아, 너 왜 앞쪽에가 앉아? 여기 뒤에 엄마랑 같이 앉지 않을래?
3: 그래, 혜원아. 오늘은 엄마가 왔으니 나란히 뒤에 앉아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면 좋지 않겠어?
4: 응, 좋아요.

0: 자, 앉아.
1: 혜원아, 그 자린 숙모가 앉는 자리니까 혜원인 삼촌 탈 타면 여기 뒷좌석에 앉아. 이거 봐, 널찍하고 푹신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2: 아, 누나도 참, 그게 무슨 대수요. 아, 이 자리에 성금이만 앉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혜원이 나랑 같이 다니면 늘 이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습관이 됐나 보지.
1: 그래? 혜원이를 저수석에 앉히고 네 색시는 같이 차를 안 타고 다녀?
2: 뭐 뒷좌석에 앉으면 되지.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있어?
1: 참 맹하다. 조수석이라는 게 여자들한테 어떤 힘인지 알아?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거,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 뭐 이런 힘이라고. 그 자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중시하는구나, 내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2: 아, 그렇소? 여자들은 무슨 쓸데없는 생각이 그리 많소? 참다.
1: 쓸데없는 생각이긴. 여자들만큼 잘 어울려오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니? 남자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천리밖에도 갔다가 한치 앞까지 오는 게 여자야. 너 하나 믿고 결혼까지 가려는 사람 작은 일로 상처 주지 말고. 그런 게 가장 큰 실수라고.
3: 성거리는 1, 2년 못 본 누나가 무척이나 성숙된 여인으로 느껴졌다. 결혼의 쓴고배를 맛본 누나의 인생 경험담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성거리는 며칠 전 괜히 토라지고 얼굴을 붉히던 성금이 모습이 떠오르며 가슴 한구석이 짠해짐을 어쩔 수 없다. 이튿날 알람 소리에 잠을 깬 성금이가 눈도 못 뜬 채 손떠듬으로 핸드폰부터 찾아진다. 성거리 문자다. 냉전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4: 성금이, 일어나서? 오늘도 출근이라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일찍 깬 건 아니지? 저기 우리 누나가 왔어, 혜원이 엄마. 누나가 성금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구만. 우리 저녁에 만날까?
3: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혼자 만가지 궁리를 다하면서 성금이는 성거리 문자를 즐긴다.
4: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보네. 누나가 보고 싶다는데 한번 봐야지. 아니, 사실은 누나보다도 내가 보고 싶어, 성금이. 그리고 미안하오.
3: 자존심이 강한 성거리가 어렵사리 보낸 한마디. 그 미안하다는 말에 성금이는 콧값던 마음이 그만 녹노듯 모두 사라져버렸다.
5: 성걸씨, 저녁에 만나요. 문자할게요.

0: 나흘만에 얼굴을 보게 된 성거리와 성거리. 연애 시절 필수 코스였던 어느 스탠드바 단독룸에서 먼저 도착한 성금이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성거리를 기다리고 있다.
1: 성금이, 일찍 왔군. 오래 기다려서?
2: 아니요, 언제 얼마

0: 혜원이도 좋아하겠네요.
1: 그렇지 뭐. 어제부터 엄마한테 붙어서 떨어지질 않소. 상금이는 요새 바빴어?
0: 아니요. 그냥 그렇게 지냈죠 뭐.
2: 선이 주문하신 거 다발입니다.
3: 복무원이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0: 꽃다발.
1: 자.
3: 백송이는 좋게 될 것 같은 커다란 꽃다발에 작은 진수 같은 전구알까지 곁들여져 어둠 속에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성거리가 그 꽃다발을 받아안고 성금이와 마주한다. 얼결에 성금이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1: 성금이도 알지만 난 꽃을 주고받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소. 잘 표현도 못하고. 하지만 오늘은 성의를 다해서 이 꽃다발을 준비했어. 받아줘.
0: 성골씨, 그러고 보니 연애를 하면서 성골씨한테서 꽃 한 송이도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1: 아니, 내가 그랬어? 이 장미는 내가 처음으로 여자한테 선물해보는 거요. 성금이 마음을 이해 못해줘서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성금이, 나랑 결혼해줘.
0: 고마워요, 성걸씨. 저도 처음 장미꽃다발을 선물 받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선물은 성걸씨가 해주는 것만 받을게요.
1: 성금이, 말 속에 말이 있구만. 미안하오. 성금이를 믿으면서도 괜히.
0: 저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먼저 다가와줘서. 우리 이제 서로를 좀 더 믿고 가요.
1: 그래야지.
3: 성금이는 성거리한테서 장미꽃다발을 선물 받았고 기대치 않았던 프로포즈도 받았다. 꽃다발을 받아들고 취한 듯 바라보던 성금이가 성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미소를 짓는다. 서로의 눈빛으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가볍게 포옹한다. 성거리 입술이 천천히 성금이의 입술을 찾아간다. 햇빛 좋은 어느 주말이 오후, 성이와 성금이가 함께 백화점을 돌고 있다.
4: 성금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보. 결혼 선물이라 생각하고 이쁜 걸로.
0: 오실 때 챙겨준 화장품이랑 옷도 넘쳐나는데 더 안 사도 돼요.
4: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새 식구가 될 사람인데 가까이 있으면 자주 만나고 밥이라도 사주겠는데 하도 먼 곳에 있으니까 얼굴도 자주 못 보. 어쩌다 이렇게 왔을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해.
0: 네, 고마워요.
4: 성금이, 이 원피스 어떻소? 이 식당에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이뻐 보여요.
4: 한번 입어봐.
0: 이젠 정말 됐어요. 어느 후 백화점을 돌면서 옷, 가방, 신발 너무 많이 샀어요. 그만 가요, 우리.
4: 그럴까?
0: 네.
4: 아무튼 성금이 마음에 들면 됐어.
0: 다 마음에 들어요. 이 비싼 걸 미안해서 어떡하죠? 고마워요.
4: 고맙긴. 성금이, 내가 더 고맙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성거리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 성금이가 우리 혜원이한테 잘해준 거 다 알고 있어.
0: 아니에요. 제가 뭐 해준 게 있다고.
4: 성금이를 보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마음이 착해서 앞으로 우리 성걸이랑 잘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0: 또 혜원이는 어려서부터 나랑 떨어져 살아서 젊은 이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쉽게 애착을 가지는 애요.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성금이가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줘.
1: 네, 걱정 마세요. 혜원이는 착한 애예요. 바르게 잘 자랄 거예요.
0: 그래야지. 그럼 이제 그만 갈까?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 와서 먹지?
1: 아니에요. 저녁에 성걸 씨 친구들이랑 모이기로 했어요. 성걸 씨가 결혼 턱을 낸다고 약속을 잡았나 봐요.
0: 그래? 잘 됐네. 그럼 얼른 가겨.
1: 네.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용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2기는 총 부지 면적 7만 1,600평방미터의 20동의 다원화 산업용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전자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생명과학 등 산업 트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프로젝트 1기는 지난 7년간의 건설을 거쳐 도면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7년간 산업단지는 협력 모델과 제도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대담한 모색과 혁신을 이어와 총 200여 건의 심수 경험을 보급시켰습니다. 얼마 전 중앙재경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질 생산력 발전 대표 사례에 심수 할빈 산업단지가 유일한 전국 지역 간 1대1 협력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심수 할빈 산업단지 과학기술혁신본부 1기 프로젝트는 루작 등록 기업이 700개를 돌파했으며 기업 입주율은 90%를 넘어 전국 산업단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바이오 경제, 첨단 장비 등 핵심 산업의 집적도는 91.7%에 달했습니다. 2기 착공을 계기로 산업단지는 투자 유치팀을 조직해 전국 각지로 향해 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9개의 기업과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러시아 무비자, 240시간 경유 무비자 등 편의 정책에 힘입어 할빈의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출국 세금 환급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검증된 루적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639만 2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6% 증가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스마트화 검사 시나리오 적용을 전면 확대하고 사전 검사, 지능형 영상 판독, 안면 인식 등 기술을 활용해 여객이 일체화된 지능형 검사 통로를 통과하고 수화물을 찾는 사이에 위생 검역, 얼굴 촬영, 휴대 수화물 검사 및 이미지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는 다국어 지능형 번역 단말기를 갖춰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하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개설하며 구역별 안내, 검사 절차 최적화 등을 통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관 경험은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할빈을 방문해 관광 및 쇼핑하도록 유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24시간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다국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를 시행해 이미 포장 및 바코드가 부착된 세금 환급 품목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바코드 검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장 세관 서비스 창구에는 다국어 환급 절차 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있고 전자스크린, 이중언어 안내 방송 및 지능형 번역기까지 갖춰져 있어 여객들이 전 과정 셀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환급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할빈 태평국제공항 세관은 면세점의 상품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상품 선정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한편 더 많은 국내 유행 브랜드 흥룡과

특산품 및 국제 인기 제품을 도입해 600종 이상의 면세 상품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경 통상구 도시 흑하시는 디지털 지능화 계약을 통해 국경 간 문화 관광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흑하는 여러 차례 국가급 영예를 안았으며 소규모 계획으로 대규모 개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흑하시 중의원에서는 이제 막 테스트를 마친 인공지능 번역 스크린을 통해 러시아 관광객의 국경 간 소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인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의사와 중국어를 모르는 환자 사이에서 원활한 진료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흑하시가 외국인 입국 서비스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디지털 지능화 수단을 적용해 새로운 중로 국경 간 무장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지능화 외국인 입국 서비스 체계는 언어, 교통, 정보 등 7개 분야를 포괄합니다. 그중 국경 간 결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괴롭히는 주요 난제였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흑하시에서는 용강패스 다목적 선불카드를 출시, 환전한 인민폐를 카드에 충전해 편리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흑하시가 구축한 디지털 지능화 입국 무장의 서비스 체계는 문화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대표 사례, 문화관광 디지털화 시범 사례, 국가 데이터국 디지털 경제 협력 대표 사례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일전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하얼빈 주앙대가 보행자 전용거리 IP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됐습니다. 독립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관, 문화창작기관, 대학교사 및 학생, 디자인팀, 기타 창의 디자인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거리의 독특한 개성을 대표할 수 있는 IP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앙대가의 핵심 문화 요소를 심층 발굴해 역사적 깊이와 현대적 심미성을 겸비하고 주앙대가의 기억을 담으면서도 현대적 활력이 넘치며 식별력이 뛰어난 IP 캐릭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작품 접수 마감은 오는 7월 2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일전 해림시 문화관광축제 및 제4회 신압된장축제가 해림시 신압진 문화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림시위 통전부, 해림진 정부, 해림시 문화체육광장관광국이 주최하고 흥룡강 방송국 국제전파부 조선어부, 흥룡강 일보그룹 조문편집부, 연변음악가협회, 연변조선족 전통음악연구회, 연변오덕장로주유한회사, 해림시 조선 조선족 문화관, 해림진 신압촌, 령안시 조선족 중학교 전통악기 전승기지, 해림시 민족교육센터가 협조했습니다. 축제 당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무형 문화유산 된장 제작 및 전시 구역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된장 장인이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 뒤집기와 햇볕 말리기, 장독 봉인 등 전 과정을 시연해 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을 멈추고 촬영하며 전통 장 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전통 음식 제작 구역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 신압촌 주민들이 손발을 맞춰 떡과 된장국 등 조선족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식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조선족 음식 문화의 독특한 맛을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 단체들의 공연도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갖춘 상황극과 민족무용, 전통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고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된장축제는 된장의 깊은 향기를 매개로 무형문화유산 전시와 관광객 체험, 전문 예술 공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조선족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향촌문화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56번째 시간입니다.

0: 동굴 있어. 어서 들어가 숨차.
1: 동굴은 캄캄하고도 작았다. 덕강이는 행디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그는 겁이 나서 들어갈 염을 못했다. 덕강이가 기어 들어간 후에야 뒤따라와서 덕강이 어깨에 꼭 기대고 엎드렸다. 덕강이는 그의 가슴이 턱턱 세차게 뛰는 것을 감촉하였다. 행디가 핥닥거리며 내뿜는 뜨거운 입김이 덕강이 얼굴에 들씌워졌다. 그들 둘은 놈들이 왁작 짓거라며 머리 위에서 지나가 버리는 소리와 총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것을 듣고서야 숨을 후 내쉬었다. 덕강이는 고개를 돌리다가 행디의 눈썹에 그만 입술이 닿았다. 행디는 이때야 비로소 자기의 얼굴이 거의 그의 볼에 대어 있고 몸도 그의 품속에 안기다시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둘은 다 얼마간 부끄러워났다. 행디는 고개를 쳐들다가 머리로 돌을 받았다. 덕강이는 급히 그의 머리를 누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행디는 동굴에서 기어나오자 신음소리를 내며 아프다고 부르짖었다. 신발 없는 발이 돌조각과 나무 그루터기에 찔려 피투성이로 되었다. 덕강이는 그를 좀 평평한 곳에 앉히고 크고 두툼한 측잎을 따서 상처를 씻어주며 익사를 피웠다.
2: 아, 여긴 정말 훌륭한 구급소야. 아, 손만 뻗으면 약솜이거든.
3: 아파.
2: 아, 소리치지 마라. 아, 소리칠수록 더 아파. 이를 꼭 물면 일 없어. 한번 해봐. 이렇게.
1: 덕강이는 이빨을 꼭 깨물며 입을 꾹 다물어 보였다.
2: 아, 자, 해봐. 힘껏.
1: 행디는 그를 본다며 더는 소리치지 않았다. 덕강이는 상처를 씻어주며 웃었다.
2: 그렇지. 상처라는 건 아픔을 겁내는 사람만을 업신여겨. 아프다고 할수록 더욱 아파나지만 아랑곳하지 않으면 걸음도 어쩌지 못해.
1: 행리는 덕강이가 웃는 것을 보고 자기도 전염된 듯이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신경을 도사리고 덕강이의 민첩한 몸가짐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는 웃음을 거두고 놀라 소리쳤다.
3: 아, 이것 봐. 내 팔에 피가 있어.
2: 어?
1: 덕강이가 고개를 돌리고 보니 정말 피에 옷소매가 젖어 있었다. 소매를 걷어올리고 보니 청탄이 스치면서 살점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다.
2: 에이, 일 없어. 가죽이 약간 벗겨졌을 뿐이야.
1: 그는 상처에 입을 대고 힘껏 몇 번 빨더니 퇴하고 핏물을 뱉어버렸다.
2: 됐어.
1: 그는 다시 옷을 찢어 행디의 상처를 싸매주려고 하였다. 행디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침착한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따뜻한 정이 끌어번지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 덕강이의 표정에 깊이 감동되었다. 얼마나 정열이 차 넘치고 쾌활한 사람인가. 행디는 자기의 벗이 용감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지금처럼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만약 그가 이전에 덕강이를 몰랐다 해도 덕강이는 단지 이번에 우연한 상봉과 잠깐 함께 지낸 일들을 통하여 그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과 격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행디는 가슴이 설레어 눈이 빨개졌다. 그는 독강이가 옷을 찢으려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3: 그건 찢지 마라. 넌 그 옷 한 벌밖에 없지 않니? 난 속에 흰 족삼을 입고 있으니 그걸 벗으면 돼.
1: 오를 때처럼 독강이는 몸을 돌리고 섰다가 행리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 돌아섰다. 상처를 싸매고 나서 독강이가 입을 열었다.
0: 됐다. 가자. 학교를 찾아가자.
1: 독강이는 그를 부축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방금 산등성이 하나를 넘었을 때였다. 앞에서 또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렸다. 놈들이 다시 되몰켜오고 있었다. 덕강이는 급히 행리를 끌고 소나무 숲을 따라 다른 골짜기로 빠져나갔다. 그 골짜기는 피난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어른들이 고함치고 아이들이 울부짖어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덕강이는 이 광경을 보고 대뜸 말했다.
0: 불사, 우리가 와서 군중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3: 그럼 빨리 딴 데로 가자.
0: 안 돼. 외놈들이 벌써 따라왔어.
3: 그럼 어떻게 하니?
1: 행리는 아연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독강이를 바라보았다. 모든 기대가 이 눈길 속에 있었다. 덕강이는 당황하지 않고 다만 시꺼먼 눈썹을 쫑긋하며 긴장하게 빠져나갈 길을 궁리했다. 총소리는 더욱 가까이에서 울려왔다. 뚜벅뚜벅하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덕강이가 행리를 끌고 놈들을 피해 뚫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3: 덤무덤무! 빨리 와요! 어서!
1: 그들들은 어정쩡해졌다.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도 친절한가. 마흔 고개를 넘은 아주머니가 소리치며 달려오더니 그들을 사람들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친자식을 대하듯이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말투로 대꾸할 여지도 주지 않고 명령조로 말하였다.
3: 어서 봐서. 어? 빨리.
0: 네.
1: 독강이는 오리둥절해서 자기의 색나른 군복을 내려다보고 행리는 당황하여 아래우 남색 제복을 훑어보며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아주머니는 얼른 꾸리미를 풀고 옷 두 벌을 꺼내었다.
0: 어서 바꿔입어.
3: 이것은 내 아들과 며느리 옷이야. 외놈들이 와서 수색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과 며느리라고 해라.
1: 덕강이와 행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눈길을 마주치며 확 낯을 불켰다.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그들에게 옷을 갈아입혔다. 몇몇 여인이 거들어서 가발로 행리에게 낭자를 틀어주었다. 아주머니는 땅에서 흙부스레기를 한 줌 움켜쥐고 두 손으로 비비더니 행리에게 눈을 감으라 하고는 얼굴에다 발라주었다. 행리는 영문을 몰라 그를 바라보았다.
3: 얘야, 내 얼굴이 너무 버드랍구나. 외놈들은 단발머리를 기른 부녀구국의 회원들만 찾는단다. 넌 얼굴이 너무 고와서 농사꾼 같지 않으니 당장 드러나고 마라. 어? 자.
1: 아주머니는 급히 일러주고 나서 다시 곁에 서 있는 아홉 살쯤 돼 보이는 아이에게 당부하였다.
3: 자, 서방아, 누가 물으면 형님과 아주머니라고 해라. 알겠니?
0: 알았어요, 어머니.
1: 그 애는 눈을 깜빡거리며 되알지게 대답하였다. 놈들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수색하였다. 매 사람의 주머니까지 몽땅 뒤져서 깐깐히 조사하였다. 심지어 한 장의 종이조박 혹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동전잎이 눈에 띄어도 의심을 품고 살펴보았다. 파렴치한 놈들은 조사한다는 구실을 대고 젊은 여자들을 희롱하였다.
4: 네가 누구야?
1: 한 놈이 덕강이와 행리를 가리켰다.
5: 저, 내 아들과 며느리우다.
1: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그놈은 다짜고짜 행리의 저고리 단추를 벗기려고 달려들며 말했다.
4: 빨리 옷을 벗고 조사하자. 안에 뭘 감췄어?
1: 행리는 당황하였다. 아주머니가 그를 막아나서며 애걸하였다.
5: 나리, 이엔 병이 방금 나왔수다. 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찬바람을 맞지 않게 나리가 돌봐주시구려.
1: 그놈은 흉물스럽게 쓴 웃음을 지으며 행리의 더러운 얼굴을 힐끗 보고는 더 손을 대지 않았다.
4: 하, 발로! 발로!
1: 그놈은 다시 독강이를 가리키며 위협을 들이대었다. 아주머니는 알아듣지 못하는 척하였다.
5: 무엇이라고요? 8천요? 예, 나리는 8천이 몇인가를 묻지요? 그럼 알려드려야죠. 8천이 돌뿐이라오. 작년에 하나 죽었는데 어찌나 불쌍한지. 아이들을 한 구들이나 내버려 두고 적한에 걸려 죽었수다.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또
4: 누가 내보고 그따위나 짓거렸어?
1: 그놈은 화가 나서 아주머니의 귀쌈을 때리고 욕지거리를 늘어놓더니 쇼방을 끌어다가 덕강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4: 누구야?
0: 형님이에요.
1: 아이는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4: 발로라고 말하면 사탕을 주마.
1: 놈은 손을 주머니 속에 밀어놓고 사탕을 꺼내는 신용을 하였다.
0: 아니에요. 저 형님이라도요.
1: 쇼방은 딱 잘라 대답하였다.
4: 여놈아, 거짓말이지.
1: 그놈은 애의 귀를 비틀어 제 앞으로 끌어당겼다. 덕강이는 격분하여 정말 뛰쳐나가 이 짐승 같은 놈들을 짓이겨 죽이고 싶었다. 행리는 놀란 데다 겁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주머니는 그들 둘을 가로막았다. 모든 것이 아들의 말에 달려있었다. 그놈은 애의 엄지손가락을 틀어지고 꺾으며 물었다.
4: 어서 말해! 저 사람이 팔로 군인이 아니냐?
0: 아니에요.
4: 이가 온데 또 누가 팔러야?
0: 아니에요. 저희 형님이에요. 난 누구도 몰라요.
1: 쇼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서 소리쳤다. 딱 하고 아이의 가는 손가락이 부러졌다. 애는 자지러지게 소리를 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놈들은 한동안 발광을 부리다가 돌아갔다. 덕강이는 눈물을 뚝뚝 떨구며 쇼방을 꼭 끌어안고 말하였다.
6: 얘야, 네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귀여운 동생, 나는 너를 죽어도 잊지 않겠어.
1: 쇼방은 덕강의 목을 꼭 끌어안고 눈물이 흐르는 얼굴에 기쁨의 웃음을 띄웠다.
0: 팔로군 형님, 우리 중국 사람은 죽어도 매국노가 되지 않아요. 전 아동단원이에요.
1: 덕강이는 그를 더욱 억세게 끌어안았다. 행리는 울며 아주머니의 팔을 끌어잡고 감동되어 입을 열었다.
3: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우리 목숨을 건져주었어요. 어떻게 아주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나요?
7: 얘야, 우리는 한 집안 사람이야. 나의 아들도 팔로군이고 며느리는 전번 퍼볼 때 살해당했단다. 너희들이 외놈들을 더 많이 죽이고 하루빨리 그놈들을 몰아내면 다지. 그 이상 뭘 바라겠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 해도 한이 없어.

0: 비 오는 캄캄한 이 밤에는 제 마을에 들어섰다 해도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요란한 우레의 재촉 속에 큰 비는 마치 우물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이 쫙쫙 내리부었다. 번개빛 아래에 누른 흙물을 담아 싣고 세찬 파도를 출렁이며 흘러가는 강이 하나 나타났다. 레양성 부근 병원의 빗물을 몽땅 받아안고 검누른 흙을 씻어서 남해로 사품치며 흘러드는 강이었다. 만약 어둠 속에서 개짖는 소리만 없으면 그 누구도 마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띄엄띄엄 울려왔다. 인기척을 삼키는 소낙비 속으로 20, 30명의 사람들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업혀가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깨를 짚은 사람, 서로 부축하고 걷는 사람, 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사람. 대호는 비칠거리며 나아가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섰다. 강물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대호의 맨 뒤에서 걷던 한 사람이 앞에서 멈춰선 것을 보자 업고 가던 몸집이 큰 사람을 풀밭에 앉혀놓고 급히 앞으로 달려나갔다.
1: 우라니, 어찌 된 거야?
2: 백대장 동지, 저것 봐요!
0: 우란의 말을 듣지 않고도 묻는 사람은 곧 알아차렸다. 사품치며 흘러가는 강물의 맹수와도 같은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며 백운 역시 멍청해졌다. 사람들은 마치도 뒤에서 울리는 총소리는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5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